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국 곳곳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돌발성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 12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쪽은 서양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5년 1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북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10km 정체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 나들목 호정 2교에서 차량터널 중앙까지 8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쏭!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노수정님께서요. 응디 여든이 넘으신 엄마와 같이 라디오 들어요. 응디 목소리 듣더니 지난번에 진품 명품에 나온 사람 맞냐 하시네요. 응디를 보면 아유 너무 이쁘다 하고 좋아하세요. 엄마랑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머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요. 너무 예쁜 아이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대요.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제가 아직 애처럼 귀엽게 보이시나 봐요. 하긴 아직 40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제가 낳은 딸도 아직 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르신들께는 아직 어린애가 맞죠, 그쵸? 응디가요. 오늘도 웃게 해드릴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이란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요. 유지광의 이쁘니 꽃뿐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엄마와 같이 라디오 들으시는데 어머니께서 목소리도 이쁘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신대요. 진짜 하긴 뭐 제가 맨날 아유 나이 들었나 봐요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러지만 우리 또 좀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콧방귀를 끼시겠죠. 아이고 귀엽네 이러시면서 큰 겸등 예쁜 둥님께서요. 맨날 회사에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응디 언니 참으로 이쁘다. 웃음소리도 너무너무 예뻐요. 앞으로도 많이 웃어주세요. 아니 저는 참 웃음이 많아가지고 또 너무 많이 웃을까봐 좀 자제를 하는 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을 수도 있어요. 웃으라 그러면. 8985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엄마 돌봐드리느라 한동안 못 들었는데요. 마을버스에서 응디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워서 사연 보내요. 영디 잘 지냈죠? 아기도 잘 크고 있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셨군요. 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기도 잘 크고 있고요. 아유,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 한 번씩 같이 엄마랑 같이 들어도 좋고요. 라디오 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반지의분들 주말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지 반지의분들의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전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청춘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함께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5: 핏.
4: 눈 뜨자마자
5: 핏.
4: 아이와 함께
5: 핏.
4: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신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방학 내내 집에서 K-POP만 쉴 새 없이 듣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같이 즐길 수 없어서 아쉬웠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유행하는 노래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제가 통 알 수가 없네요. 저는 김정수의 당신,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현철의 싫다 싫어 이런 트로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딸아, 요즘 네가 K-POP을 듣는 것처럼 아빠도 그때는 트로트를 즐겨 들었단다.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 그러니 아빠랑 세대 차이 난다고 생각해.

생각하지 말아줄래? 아빠에게도 지금의 너처럼 음악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는 아빠가 좋아했던 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거 어떠니? 아빠가 딸이랑 같이 들으려고 노래 선물해 주셨어요. 아하, 방학 내내 K-POP만 실수 없이 들으면서 옛날 노래 들리면은 세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뭐 유행에 따라서 우리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진짜 김정수 선배님, 김지혜 선배님, 현철 선배님 이런 그죠? 트로트 가요, 옛날 가요, 7080 가요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듣고 자란 건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세대에 막 빅뱅 노래 나도 어디서 꼴리지 나나 뭐 이런 노래 유행했으면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런 거 들으면서 그 노래가 추억이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세대 때가 약간 그 엄마 아빠 때문에 7080 노래도 알고 그리고 가요에서 빠르게 유행하는 랩까지 다 통틀어서 들을 수 있는 세대거든요. 90부터 그죠? 80 끝부터 90까지. 그래서 이 노래도 알고 저 노래도 알고 막 그러는데 요즘 친구들은 진짜 옛날 노래는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분명 빠질 텐데. 아, 아버님께서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같이 듣고 계실까요? 좋은 노래니까 한번 따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신호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현철의 싫다 싫어, 김정수의 당신 바로 띄워드릴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현철의 싫다 싫어, 그리고 김정수의 당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김미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사부인께 안녕하세요. 사부인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큰딸은 17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지요. 대학까지 마치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요. 사부인,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 매년 우리 딸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손수 좋아하는 음식 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함께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딸이 시집 잘 갔다 생각합니다. 그게 다 사부인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압니다. 내년에 저도 한번 캐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부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이 노래를 사부인께서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편지를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께 노래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 따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도 하고 결혼도 해서 거기서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10년 가까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겠어요. 근데 얼마나 걱정이 또 되시겠어요. 못 보니까 바로바로 뭐 우리나라면은 뭐 4시간 5시간 최대 뭐 걸려도 볼 수 있을 때 보러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데 이제 해외는 아무래도 정말 시간과 돈과 그 또 거기에 뭐 맞춰서 또 시간을 봐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참 한국에 많은 일들을 두고 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한번 가는 게 일일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따님이 보고 싶으실까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사부인께서 따님에게 엄청 잘해주시나 봐요. 다행입니다. 제2의 엄마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 내년에 캐나다로 한번 가신다고 하니까 그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미성님께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훈아의 공, 조용필의 꿈, 서른도의 원점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강정림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조카가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아기 때부터 할머니가 키운 아이인데 너무나 밝고 야무지게 잘 컸습니다. 대학도 원하는 곳에 한 번에 턱 붙었고요. 취업 문턱도 10분이 넘은 아이예요. 착하기는 또 얼마나 착한지 할머니 무릎 수술도 시켜드리고 시간 될 때마다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조카입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 손 꼭 잡고 가요 무대 방청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예쁜 조카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은지야, 이제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결혼 축하한다. 은지가 좋아하는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은지와 저, 그리고 은지가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합니다. 응디, 들려주시겠어요? 아우, 참 착한 조카네요. 할머니가 키웠군요. 아기 때부터. 아유,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갚으려나 봅니다. 공부도 참 잘하고 대학도 한 번에 턱, 취업 문턱도 4분이 한 번에 턱. 뭐 착하긴 또 엄청 착하고 할머니랑도 잘 지내고. 에, 진짜 이제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할머니를 못 챙겨드리겠지만 그래도 은지 씨는 틈날 때마다 할머니를 챙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 진짜 행복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은지가 좋아하는 노래는 잘 모르겠어서 할머니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남진의 둥지, 그리고 윤수연의 꽃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비드 렉
5: 사무실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창고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철제 선반은
6: 렉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 정다경의 사랑의 신호등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장안교에서 군자교 부근 2차로의 도로 폐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 광지원 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빈예서의 으뜸 타령이었습니다. 반제분들 새해 만나보기 전에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9: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9: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8540님께서요. 은디 내일이 벌써 처서더라고요. 가을이 오면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 2명, 딸 부부와 손주들 2명,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10명이 함께 멋진 가족 사진을 찍어서 거실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우와! 아들 부부와 손주 2명, 딸 부부와 손주 2명,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그렇게 되면 총 10명이군요. 와, 순식간에 대가족으로.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진짜 북적북적하겠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가족끼리는 진짜 닮잖아요. 저 아는 언니 집에 놀러를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 그리고 오빠네 가족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거기에 딸린 그 자식들 까지 다 대가족이 찍어놨는데 정말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뭐 결혼하는 사람끼리는 닮는다 그러고 뭐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조카까지 다 똑같이 생겼냐고, 이거 유전자가 대단하다고. 진짜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8540님의 가족들은 좀 다 닮으셨습니까? 궁금하네요, 사진이. 0256님께서 응디 뜨거운 여름 내내 손주들과 열정적으로 놀아주고 나니 폭염의 기세가 꺾였네요. 이제는 응디와 함께하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응디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 이 뜨거운 여름 내내 이 손주분들을 맡아주셨군요. 예, 가서 또 도와드리고 여행도 함께 가고 방학 내내 또 그 아무래도 엄마가 돌밥돌밥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드렸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롭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예, 음악을 좀 즐겨봅시다. 그렇다면 노래 띄워드려야죠. 노래 세 곡 들려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최우진의 사랑은 뷰티풀, 박상철의 시작이 반, 그리고 박구윤의 인생 면허증.

0: 지금부터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장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점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장점이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긍정적이거나 좋은 점을 뜻하는데요. 사람은 대부분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너무 멋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건 좀 아쉽다 하는 점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때 단점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쉽사리 눈에 띕니다. 근데 장점은 열심히 찾아내야 발견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좋은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짝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장점, 우리 가족의 장점, 우리 회사 동료들의 장점은 뭔가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희경의 칼퇴근, 고정우의 잘될 끼다, 그리고 김양의 흥부작.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이희경의 칼퇴근, 고정우의 잘될끼다, 그리고 김양의 흥부자였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장점입니다. 장점 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로트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김경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의 장점은 한번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정보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제가 수박 겉핥기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느 누구랑 대화를 해도 절대 지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칭찬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럴 때면 더위를 잊기 위해서 좋은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가을이 오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수박 겉핥기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대충 알아보고 하나 배웠네 하고 넘기는데 이런 분 계세요. 하나 알면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끝을 봐야 되는 성격. 저는 이런 성격 좀 부럽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열정이 없달까 나는? 이것도 에너지가 좋고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파면 파면 팔수록 힘들어요. 근데 그 거기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리고 양혜정님께서는 뭐니 뭐니 해도 저의 장점은 꾸준하다는 겁니다. 빛나는 트로트를 하루도 안 빠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홍보한다는 것이죠. 하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아주 아주 장점입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듣기가 또 어려운데 매일매일 라디오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열심히 홍보까지 해주신다니 금상첨화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768님께서 응디 얘기 듣고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나의 장점은 뭘까? 우리 남편의 장점은 뭘까? 하고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로의 별난 부분을 참아주고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물성이 많다. 근데 이러다가 몸에서 살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여보, 우리 사랑으로, 정으로, 의리로 끝까지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안 싸우고 살아가세요? 와, 대박이다. 살면서 안 싸우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부부끼리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서로 싹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바로 인정이죠. 그렇지. 이 사람 성격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에. 진짜 이거는 성격이 그 참을성과 인내심과 묻어남과 모든 게 합쳐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서로. 그죠? 자, 우리 반짝이분들의 장점을 담은 노래.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하는 김경민님의 신청곡. 박계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강문경의 다짐에 이어서요. 참을성이 많은 9768님의 신청곡. 최소호의 끝까지 간다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간의 빛나는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강문경의 다짐, 그리고 최수호의 끝까지 간다 듣고 왔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이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전화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보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올해 3월생 아기랑 집에 둘이 있어요. 냉장고 청소가 수건 사업이었는데 드디어 했습니다. 오늘 울 아기가 낮잠을 길게 두 번이나 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임무 완수 후 짜장라면 끓여 먹는데 꿀맛이네요. 아, 3월생 아기 저랑 비슷하시네요. 한 달 차이 나네요. 그죠? 요즘 낮잠 진짜 안 자지 않나요? 낮잠을 요즘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30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정말 안 자요. 이렇게까지 안 자면 안 피곤하나 싶어서 아, 그럼 밤에 많이 자겠다 싶은데 밤에도 잘 안 자고 잠이 별로 없는 건가? 우리 김보님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길게 자주면 진짜 집안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저번에 밀어놨던 가구 옮기기랑 싹 다 했거든요. 너무 잘 자져가지고. 잘 때마다 하는 거죠 뭐. 맛있게 드시고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손빈아의 연모, 남궁진의 당신꽃.

또렷해지는 당신, 옷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허찬미의 토요일 밤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고속도로 안성 쪽은 고덕 터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 쪽 양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중요한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줄 때가 있죠. 마치 세상이 정지된 듯한 그 장면에선 나뭇잎도 천천히 흔들리고 앞사람의 손짓도 느리게 다가옵니다. 가끔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려면 뭐든 빨리빨리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요. 달려가야 하는 순간이 있으면 느끼고 음미하는 그런 느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시간 지금부터 좀 느릿느릿 꼼꼼하게 즐겨보면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8월 22일 토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김장훈 씨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조금 느리고 조금 흐릿하게 살던 때가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았던 그때, 그때가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은 느리게 걷기 스타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로 넘어가면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0: 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com.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예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우리 콩이콩이님이 아우 저번에 전화 연결한 최연소 청취자 리틀 발레리나 수아 어머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팔찌 만들어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나 봐요. 금팔찌보다 소중해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어머님이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할 때마다 마음에 드실까? 손에 잘 맞으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을 때마다 비즈팔찌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후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일까요? 저 멀리 경북 울진군에서 박미현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옛날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 75호 이거 매일같이 외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언니 수고 많습니다. 매일매일 상큼한 목소리로 일상의 큰 위로 방송이 되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둘 왕 애청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입니다. 이곳 시골 마을 초록산과 들을 보며 라라랜드 매일 듣는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의 집안이라며 유일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늘어난 살들 때문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결심을 했는데 좀처럼 마음처럼 잘 안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언제쯤 다이어트 성공해서 샤랄랄라한 원피스 입고 변신된 모습으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모임이나 여행 이런 데 갈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저의 큰 결심을 방송에서 꼭 응원해 주세요. 꼭이요.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태연의 꿈 그리고 소란의 살 빼지 마요. 이렇게 두 곡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우리 박미연님에게 제가 비즈팔찌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이번에는 건강하게 빼셔서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샤랄라 원피스 입으시고 룰루랄라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해피한 날들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란의 살 빼지 마요.

2063님 저도 새싹입니다. 새싹이야. 파릇파릇하시군요. 4살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친정 찬스를 쓰고요. 1박 2일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핫한 홍대에서 야끼소바도 먹고요. 이자카야도 가고요. 재미있게 놀고 집 복귀하는 길인데 기차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요.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딸 주려고 유명한 도너츠 사서 가는데 얼른 집에 도착하고 싶네요. 하지만 자유부인은 언제나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조금 아쉽네요. 2063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유쾌한 표현이네요. 자유부인. 언젠가 한번 자유부인은 하루만 해도 꿀맛이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겸사겸사 기억이 납니다. 콩디 오늘도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갯벌 체험 3시간 조개 캐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백합 동죽 바지락 3종 세트. 아 맛있겠다. 국물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아이스박스에 싣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 아이스박스에 가득 채우고 가시는 그 길이 아주 마음이 든든하시다 하시면서 8353님 노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님은 저는 저녁으로 김밥을 좀 싸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여기저기 나눠주려고 15줄을 싸야 될 것 같습니다. 베푸는 거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15줄? 지금부터 콩디 라디오 들으면서 시작하렵니다. 우정숙님 보내주셨습니다. 정용환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죠.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라라랜드 주말에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라라 청플리. 오늘 첫 번째 청플리의 주인공은 남주영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조금 덜

없다 싶더니 어느새 입추가 지나 있더라고요. 올여름 내내 제 오른손이 가장 자주 찾은 건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 시원한 음료수도 아닌 오직 에어컨 리모컨이었습니다. 어디 갔지? 아,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 더워 더워 더워. 어디 간 거야? 소파 쿠션을 들추고 이불까지 뒤집어가며 찾다가 리모컨을 손에 쥐고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웬일인지 에어컨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좀 꺼도 되겠다. 조심스럽게 전원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꽤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창문 너머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나, 이게 얼마만에 듣는 소리야? 밤공기 속에서 가만히 귀 기르고 있으니 마음이 괜히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한낮의 더위는 여전히 물러날 생각이 없지만 밤에는 가을이 현관 앞까지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창문 밖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작은 귀뚜라미 한 마리가 창문 틈으로 툭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딱 가을인데 잘 지냈어? 다정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는 신선한 가을과 마음껏 썸을 타보고 싶어집니다. 여름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래도 가을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싶고 댄스곡보다는 발라드에 마음이 가는 요즘. 오늘은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가을 향기가 몰신 풍기는 노래를 들으며 한 발 먼저 가을 감성에 푹 빠져보고 싶네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발라드가 땡깁니다. 맞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그리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이렇게 세 곡을 우리 남주영님이 엮어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곡들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글을 참 잘 쓰신다. 귀뚜라미 한 마리가 창문 틈으로 툭 튀어 들어왔대요. 나 가을인데 잘 지냈어? 아, 귀뚜라미가 이렇게 귀엽게 살갑게 인사를 했군요. 저는 귀뚜라미 진짜 한 1m는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저는 귀뚜라미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체험인가? 아무튼 시골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바깥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귀뚜라미를 처음 본 거예요. 우와! 생긴 것도 징그럽게 생겼는데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기어다닐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로 점프를 하는데 정말 빠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귀뚜라미 트라우마가 있는데 오늘 귀뚜라미를 아주 귀엽게 승화시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청풀이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김희수님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50년. 그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예전에는 가사 한 줄 틀리지 않고 부르던 노래인데 제목조차 가물가물한 게 많다. 그 노래가 뭐였지? 내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걸 까먹는다고? 입 안에서만 맴돌고 제목도 가사도 떠오르지 않는 노래가 하나 둘 늘어갑니다. 20대 결혼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저물었죠. 엄마, 내 교복 어딨어?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어? 가족들 부르는 소리에 이방저방 뛰어다니다가 나이만 든 것 같습니다. 괜히 세월에 서운한 마음까지 듭니다. 애들 키울 때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나도.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미뤄왔는데 그 나중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오늘 젊은 시절부터 아이를 키우며 들었던 노래, 또 중년에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떠올리며 제목을 또박또박 적어봅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택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13: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의 노래, 제일 먼저 선곡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장나라 씨의 고백,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박효신 씨의 해줄 수 없는 일, 이렇게 세 곡을 엮어 주셨습니다. 김희수님. 주부 50년 경력.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지구력이 강하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며칠 전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와, 50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참 지구력이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또 드네요.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정말 김희수님 온전히 즐길 날들이 온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젊으실 때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남주영님 그리고 김희수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8817님 그리고 6317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윤건의 갈색머리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요.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남한 산성터널에서 고덕까지 10km가량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 고덕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가평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도 내린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는 13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서한산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반포나들목에서 한남대교

0: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분의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 함께 즐겨볼 영화는 1996년에 개봉한 Up Close and Personal 준비했습니다. 영화 포스터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바다에서 꼭 껴안고 있는 두 배우 아름다운 미셸 파이퍼와 너무나 멋진 로버트 레드포드 그리고 이 노래 기가 막힙니다. 셀린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0: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Up Close and Personal 주제곡이었습니다. 셀린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노래를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장면들도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고 1996년 영화예요. 로버트 레드포드. 아, 기가 막히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또 미셸 파이퍼. 웃는 얼굴이 정말 시원시원한 참 미녀죠. 미녀. 미셸 파이퍼가 함께한 Up Close and Personal.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한 사람을 믿어주고 또 성장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하면은 또 바로 떠오르는 곡, 오늘 주말의 명화에서 셀린 디옹의 노래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Because you loved me.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주 감정을 완성한 그런 노래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토토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200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봤습니다. 살짝 봤는데 히트곡들이 정말 화려하네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스팅.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매주 토요일 그 시절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 토트본. 라라랜드 토트보. 오늘은요 2009년 우리의 귓가를 맴돌았던 그 시절 인기 가요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기억을 좀 꺼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 온 국민이 마스크를 처음 쓰게 됐던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시무시한, 아 정말 무시무시하다. 신종 인플루엔자, 이른바 신종 플루가 대유행했던 게 2009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있었던 신종 플루. 학교마다 손 소독제 놨고요. 등교할 때 체온 쟀고요. 확진 학생이 나오면 반 전체가, 학교가 휴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09년이에요. 가요계는 또 활기차입니다. 토토본 시작할까요? 시대가 말이죠. 암울할수록 패션이나 음악은 과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알록달록한 컬러 스키니진 열풍이 물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시죠? 7명의 요정 소녀시대. 2009년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문화현상은 단연 걸그룹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있었죠. 21 있었죠. 어우 멋있었어요. 뽀미니,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애프터스쿨, 그리고 FX? 티아라? 정말 많네요. 굵직한 걸그룹들이 히트곡을 팡팡 쏟아내던 시절인데요. 그 중심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창력이 좋은 여성 그룹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아브라카다브라 이 노래로 강렬하고 성숙한 컨셉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팔짱을 끼고요.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시건방춤.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다음은 소녀시대 가겠습니다. 이 노래 G. G 이 노래로 KBS 뮤직뱅크에서 9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색색의 스키니진과 짧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요. 춤추는 소녀들. 그 장면이 정말로 산뜻했습니다. 소녀시대 패션이 거리의 컬러까지 바꿨습니다. 노래와 춤, 패션까지 전부 다 유행시킨 소녀시대는 국민 걸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2009년 히트곡 들어볼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노래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또 상큼한 소녀시대 G.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봉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와 소녀시대의 노래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2009년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라라.

걸 그룹이 말이죠. 가요계를 장악했지만 남자 아이돌이라고 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목 하나만 반복해도 전국이 따라 부르는 후크송 열풍. 그 시작은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쏘리 쏘리 미안하다는 듯 두 손을 비비는 춤. 중독성 강한 멜로디 쏘리 쏘리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태국, 대만 등등 수많은 나라의 음악 차트에 오르면서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어요. 소리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후크송. 2009년 10월 발표된 샤이니의 링딩동. 제목부터 주문처럼 귀에 딱 박히는 그런 노래잖아요. 링딩동. 나중에 이 노래가 대표적인 수능 금지곡으로 뽑혔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링딩동 이것만 떠다녀. 금지곡이 될 만하죠. 가사에 등장하는 판타스틱, 엘라스틱 이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샤이니의 변신이 정말 화제였던 노래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토토버, 오늘은요 2009년 가요계 히트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였냐면요. 바로 그해 11월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듣는 분들 중에는 뭐야, 그 전에 뭘 썼다는 거야 하는 아주 어린 분들 계신가요? 그 전에는 폴더폰 있었고요. 폴더폰 그리고 슬라이드폰, 그야말로 전화기는 그냥 전화 용도였습니다. 그 외에 문자와 흐릿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 이 컬러폰이 신기하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안테나를 쭉 뽑는 폴더폰이 대세였는데, 들고 다니는 노트북, 전화 기능이 되는 손안의 노트북,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났던 거죠. 라라라.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한 지가 벌써 17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어플마다 다 다운받고 삭제하고 다운받고 삭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2009년 가요계로 가겠습니다. 2008년 미쳤어의 의자춤으로 스타가 된 손담비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80년대 복고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짙은 의상에 굵은 웨이브 머리,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는 하늘 찌르기 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요, 지금도 신청곡으로 끊이지 않는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 노래가 아주 대히트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절한 발라드처럼 시작을 하다가요, 후렴에서 확 터집니다. 그리고 당장 만나자고 외치는 여자의 절규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문자를 안 봐요. 돌아버리는 상황에서 빠리빠리 누르는 여자의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로 찌르기춤 한번 쳐보시고요. 다비치의 빠리빠리 들으면서 함께 열창해 보시죠.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손담비 씨의 토요일 밤에, 그리고 이어서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09년 토토본 다시 출발할까요?

요즘에는 말이죠. 요즘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2009년 40% 가까이 되는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가 여러 편 나왔습니다. 드라마 스타일에 김혜수 씨의 화려한 패션과 함께 엣지 있게 이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선덕여왕 미실 고현정 씨 기억나십니까? 히트 드라마가 정말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 구준표파와 윤지우파로 나뉘었던 F4 열풍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씨를 연기한 이민호 씨가 그야말로 빵 떴습니다. 그 파마머리 지금 보면 조금 웃긴데 그게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최대 히트작이었습니다. 현실에는 없는 초호화 고등학생 재벌 2세 이야기 꽃보다 남자. 시청자들은 그 판타지에 아주 푹 빠졌었는데요. 가을에는 더 엄청난 대작이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병헌 김태희의 블록버스터 드라마 아일리스 기억나시죠? 그때 사탕키스가 화제였습니다. 드라마 아일리스의 처연하게 흐르던 노래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2009년 10월 드라마 첫 방송과 함께 공개되면서 바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두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라라랜드 토요일 2부 토토본 여러분들 잘 즐기셨습니까? 정말 명곡들, 화려한 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2009년 히트곡들 같이 만나봤고요. 오늘도 토토본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244님 시댁에 왔습니다. 날도 덥고 어머니 저녁 한 그릇 사드릴까 해서 말입니다. 착한 며느리 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어우, 이 마음이 어디예요? 멋지십니다. 그리고 김홍병님 콩디를 응원합니다. 저를 응원해 감사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천안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길 너무 즐거웠어요. 역시 라라랜드 좋아요 하시면서 김홍병님 졸리지 않고 즐거우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입니다. 바비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우, 멋진 곡. 목소리도 멋지고 곡들도 참 멋져요. 사랑 그놈 띄워드리면서 저희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난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궂은 날씨로 인해서 오늘 도로 곳곳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4km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12km 정체, 반대 창원 쪽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어렵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제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한때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아주 촘촘하게 보내는 부지런한 삶을 다들 원하고 따라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 반대, 조금은 엉성하고 느슨한 삶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는 거래요. 그래야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천천히 여유 있게 쉬어가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상에 이런 작은 빈틈 다들 잘 챙기고 계신가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들려드렸습니다. 아, 저는 꽉 찬 일정을 진짜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10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친구들은 저를 항상 이 가이드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MBTI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무계획형으로 나오는 답변도 꽤 많이 늘었어요. 아마도 아이 둘 키우다 보니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즐기자라고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어렵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충분히 누려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신지 또 어떻게 보내실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듣고 싶은 노래도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신지 보내주신 사연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 너무 부럽습니다. 6810님. 창녕 친정에 가서 바비큐 파티하고 왔어요. 정원 앞에 저수지를 바라보며 먹는 고기 한 점.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하셨습니다. 아, 고기도 맛있고 경치도 좋은데다가 가족이랑 함께하니 3박자가 딱 맞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친정으로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엄마 밥도 좀 먹고 편하게 누웠다 오고 싶은데 아무튼 6810님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까 저도 기분 좋아집니다. 경태님은 아내가 장롱면허를 탈출하고 싶다고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운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탈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사고 날까 봐가 아니라 다툴까 봐요. 우리 아내 하루 빨리 운전 잘하게 되길 바라며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걸 해주시네요. 우리 절대 한숨 고성 안 하길 바라며 경태님 잘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김경태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그리고 가일의 피어나 이어집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가인의 피어나 들려드렸습니다. 해처럼 빛나리님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치과에서 100만 원 넘게 결제했어요. 유유. 너무 큰 지출이라 어떻게 메워야 하나 고민입니다. 치과는 이래저래 정말 무서운 곳이네요. 왁스에 머니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치과 갈 때는 각오하고 가잖아요. 그 윙윙거리는 소리도 무섭고 나오는 금액도 참 무섭고 말이죠. 근데 각오를 하고 갔는데도 그 각오를 넘는 금액이 나올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빛나리님 치료 잘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건강한 치아 유지 잘 하셔서 앞으로는 치과 당분간 안 간다. 그러면 그것 또한 아끼는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은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구이사님은 남편이 다쳐서 휴가를 받고 집에 있는데요. 걱정도 걱정이지만 삼시세끼를 다 차리려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은 제 눈치도 안 보이나 봐요. 맨날 뭐가 먹고 싶다, 뭐 배가 고프다. 아휴,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해요. 이렇게 잘 먹는데 금방 낫겠죠? 제발 하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행복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요리하는 건 진짜 좋아하는데 그 맛은 조금 그냥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서 요리를 했는데 가족들이 먹는 둥 마는 둥 막 남기면 그거 보는 것도 막 속상하더라고요. 반대로 구구이사님은 요리를 좀 잘하셔서 그런 겁니다. 맛있으니까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 손맛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덜 차리고 싶을 땐 저처럼 살짝 맛을 떨어뜨리면 배달 음식도 가끔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리왕 구구이사님의 신청곡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해처럼 빛나리님의 신청곡 왁스의 머니, 그리고 구구이사님의 신청곡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이어지고요. 그리고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1110님의 신청곡 김건모의 꼭 듣고 왔습니다. 7344님이에요. 베이킹 취미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을 때 버터 냄새 맡으면서 빵 구우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잔뜩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줘야겠어요 하셨네요. 아, 그 버터향과 빵향, 아 이거 진짜 고소하잖아요. 특히나 이 다이어트 결심했을 때 이 빵집을 지나가게 되면 그 냄새의 유혹을 못 이겨내요. 결국 들어가서 막 한아름 사오게 되는데, 근데 베이킹하면 구우면서부터 또 나눠주면 친구들 좋아하는 모습까지 보고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시간인 것 같긴 해요. 행복한 베이킹 잘 하시고요. 저도 친구가 되고 싶긴 합니다. 홈메이드 빵 먹고 싶네요. 유진님은 버릴 옷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옷장이 빼곡한데 정작 입는 옷은 몇 개 없네요. 버릴 옷이 쌀가마니로 5개 정도 나오는데 수거하시는 분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SS501에 내 머리가 나빠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맞아. 옷장 보면 아, 입을 옷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옷장 꽉 차 있잖아요. 다른 옷 걸 자리도 없을 만큼요. 이제는 진짜 하나 버리면 그때 딱 한 벌 살 수 있다. 요 마음으로 해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번에 유진님 5가만이나 잘 비워내셨으니까 그 수고만큼 또 잘 유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자아자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신화의 퍼펙트맨

이슬기의 해피타임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신화의 퍼펙트맨 빌려드렸습니다. 두 분 다 제 학창시절 왕자님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왕자님들 노래 들어서 신이 납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들을게요. K1의 이러지마 제발, 씨아의 사랑의 인사.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3: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토요일 저녁 이슬기의 해피타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로우님이에요. 처음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네요. 6살 딸과 2살 딸을 키우는 자매 엄마입니다. 오늘도 한바탕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내일은 아이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엄마가 되어야지 다짐해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왜 그 오은영 선생님 강의 들으면 아이들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이거 되는 거예요? 저도 맨날 협박하고 있는데 제 친구 보니까 제 친구도 협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미 사실 육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일 겁니다. 나무로운님 주말이 하루 더 남았죠? 저도 나무로운님도 화이팅입니다. 1부 끝곡은 나무로운님의 신청곡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나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조남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주춤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상곡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안산 진출로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재,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기요, 지금 몇 시예요?
2: 해피타임이요.
1: 아, 그게 아니라 몇 시냐고요. What time?
2: 아, it's time to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입니다.
1: 아, 됐어요.
3: 7시 좀 넘었어요.
2: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저는 DJ DOC의 나의 성공담이었고요. 이슬기 해피타임 토요일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까요? 두 곡만 보내주세요. 한 곡은 제가 서비스로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뮤직 2 플러스 1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 노래가 듣고 싶은 이유도 좋습니다. 간단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두 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좋은 노래는 바다 익선. 아쉽지 않게 한 곡 더 서비스로 얹어드립니다. 뮤직 2 플러스 1. 최준우님, 몇 달 전 새벽 라디오를 통해 슬디를 알게 된 1인입니다. 개편으로 슬디가 하차하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오후에 다시 뵈니 반갑네요. 앞으로 오랫동안 청취자들의 퇴근길을 함께해 주세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도요, 다시 라디오에서 청취자분들 뵈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처럼 2시간 얘기했는데 또 자면서 통화하고 싶고 그런 거 말이죠. 앞으로도 쭉 우리 이야기 가득 만들어가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그리고 제가 신청하는 곡 김광진의 진심까지 이어서 드릴게요.

한윤아님, 용기를 내어 시작한 학업 드디어 방학이 끝나갑니다. 개강을 맞아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남편이 응원한다며 사준 필기구도 잘 정리해놨어요. 조금 떨리지만 1학기 때만큼 잘 해낼 수 있겠죠? 2026년 저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보아의 넘버원 곽진원의 응원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방학이 안 끝나기만을 기다렸었는데 유나님은 개강을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의 이 마음가짐이라면요, 1학기 때보다도 2학기 때 훨씬 더 잘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보아의 넘버원, 곽진원의 응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추천곡 한 곡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안해져요.

보아의 넘버원 곽진원의 응원, 거기에다가 해피타임이 추천하는 곡은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였습니다. 신청곡 두 곡에 실디의 추천곡 한 곡을 얹어드리는 뮤직 2 플러스 1 함께하고 계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규영님은 사춘기 조카에게 삐쳤어요. 어쩜 제가 놀러가도 방에서 고개만 내밀고 끄떡하고 끝이고요. 입엔 지퍼라도 단 것처럼 꾹 말수도 확 줄었습니다. 애교도 없어진 건 당연하고요. 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사춘기는 다 이런가요? 조카 바보였던 터라 마음이 상하네요. 섭섭하다 섭섭해.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김범수의 지나간다 두 곡 신청할게요. 아, 저도 친하게 지내는 청소년기 그 친구가 있는데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중1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니까 얘는 무슨 말만 하면 울어요. 예를 들어 이름이 유리라고 하면 유리야 이러면 울고, 뭐해 이러면 울고, 밥 먹을래 하면 울고. 이걸 보면서 호르몬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더 멋진 천사 같은 아이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아이도 어른도 잘 견뎌내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두 곡 들려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김범수의 지나간다, 그리고 해피타임의 추천곡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김범수의 지나간다,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까지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춘기는 현재고 지나간다는 미래고 시간이 흐른 뒤는 더 큰 미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잘 어울리는 곡들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뮤직 2 플러스 1 선곡되신 분들께는 배달 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휴대번호 11자리를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박기영님의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언젠가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지치다 보니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라디오 듣는 시간이 혼자인 듯 또 누군가와 같이인 듯해서 좋은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말 듣고 나니까 그게 라디오의 정말 큰 매력이구나 싶어요. 혼자인 듯 하면서도 함께 있는 거. 이 시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6304님의 신청곡 김현철의 오랜만에이고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습니다.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면서 이제는 전반적인 흐름 좋은 편인데요. 다만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군자교에서 장안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뒤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매송에서 팔곡터널까지는 5km 정체 남아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여주분기점 부근으로만 4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밑을 보며 걷습니다. 숨은 차고 다리는 무겁고 괜히 왔나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한두 번쯤 들 때 잠시 멈춰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아무 맛 없는 그 무생무취의 물이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달고 시원할 수가 없죠.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간신히 해내며 긴 오르막을 걷다 보면 때로는 숨이 차고 다리는 무겁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한두 번씩 드는데요. 그럴 때 힘이 되는 건 역시 길 중간중간에서 만나는 물 한 모금 같은 순간들이 아닐까요? 토요일, 오늘이 바로 그 물 한 모금 같은 날이죠. 대단한 행복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즐거움으로 목을 축였던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파운데이션스 빌 미 업 버터컵.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22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등산할 때 마시는 물 한 모금 정말 달죠. 갑자기 뭐 물에 맛이 생긴 것도 아닌데 산을 오르는 수고가 내 마음을 바꿔 놓은 겁니다. 산을 올라서 물이 맛있고 일이 있어서 쉼이 즐겁고 평일이 있어서 주말이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틀간의 짧은 행복 야무지게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2: 영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시카고 25 or 6 to 4 양미순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016님, 지난 주말 비 올 때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 올 때 이사하면 잘 잔다는 말은 이삿짐 센터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비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삿짐 센터에서도 웬만하면 비 올 때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예, 뭐 다 젖고 아니 일이 많아서 좋긴 한데 굳이 장대비 쏟아질 때 이삿짐 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이삿짐 센터를 꾸려도. 아 그리고 또 결혼식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뭐 예, 부자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잘 산다는 말. 아닌가요? 예,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 말도 지어낸 건가? 예식장 측에서. 하긴 뭐 예식장은 뭐 그쵸 뭐 밖에 나갈 일은 없으니까 안에서 진행을 하니까 아 그러셨군요. 이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 비 오는 날은 비가 오니까 그 아, 짐도 또 젖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아, 뭔가 아무튼 막 거추장스러워요. 막 모든 게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이왕 이제 날 받아놓은 거니까 이것도 변경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삿날은 예, 잘 하셨겠죠? 아날로그님 요즘 세상 살맛 납니다. 까칠이 아들이 드디어 다정한 딸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예, 감동의 쓰나미 요즘 정신줄 못 잡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사춘기 갱년기의 장벽이 허물어지니 살이 브레이크 없이 찌네요. 아 그래도 좋아요. 네 아들 애정곡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야 무슨 지킬앤 하이드야?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변한다고요? 아 정말요? 저도 그러면 좀 기대를 해봐야도 되겠나? 저도 이런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누군가를 이렇게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야 정신줄을 못 잡으실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세요? 야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고? 야 대단한데. 쓰나미 감동의 쓰나미요? 와, 야 경험해 보고 싶네요, 저도. 천천히 운동하시고 예 행복한 살이니까요. 또 행복하게 빼시면 되죠. 예. 자, 아드님의 애정곡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예, 듣고요. 림프 비즈킷 My Way.

아날로그님 아드님의 애정곡, 예,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 들었고요. Limp Bizkit, My Way 였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김재성씨, 예, 사회인 야구 심판 8년 차입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결국 구토까지 했네요. 몸이 약해졌나, 더위를 먹은 건지 냉방병인지, 아무튼 근처 병원에서 링거 맞고 집에 왔습니다. 오, 그래요? 지금 괜찮으신 건고요? 이게 링거를 맞으셔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위를 먹거나 냉방병 증상이 있으면 약간 몸이 좀 으실으실 추고 약간 몸살 기운이 좀 있거든요. 어지럽기도 하긴 하지만 이게 근데 어지럼증이 심한 거는 좀 다른 증상 같은데, 예, 요거는 병원에 가시긴 하셨지만, 예, 뭐 병원에서 뭐 별말 없으셨으면은 괜찮긴 한데,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만 심하면 이게 저기 그 정밀 검진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들어가지고요. 아니 구토까지 또 하셨으니까, 예, 몸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김재성 씨, 아이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현주 씨, 아파트에서 잡쌀떡 하고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예, 30여 년 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뛰어나가 말랑말랑 찹쌀떡 사오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다니시나 싶었습니다. 수능일까지는 아직, 아 혹시 뭐 100일이어서 그런 건가? 수능 100일 전. 저희 동네에도요, 그 더운 여름날 잡쌀떡하고 아니 근데 궁금해서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찹쌀떡을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더운 여름밤에. 근데 아니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팔고 다니시는 거겠죠. 예, 손님이 없는데 그렇게 어우 날도 더운데 그 열대야에 찹쌀떡을 팔고 다니시나 싶었는데, 와, 예, 요즘 또 다시 이제 레트로, 저도 나가서 이렇게,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근데 한 번은 못 나갔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듣고만 있었어요. 예. Spandau Ballet True 신청하셨습니다.

줄리안 러너 이븐 이프 들었습니다. 8514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워크숍 중입니다. 말만 거창하지 실은 야채 곱창과 소주 한잔하고 있는 유부녀들이에요. 뭐 이것도 워크숍이죠. 뭐 부추기 나름이죠 뭐. 예. 아, 참 털털하고 소박한 워크숍이네요. 야채 곱창에 소주 한 잔. 예. 아, 너무 좋잖아요. 예. 그냥 그 분위기를 어떤 이게 즐기는 거죠. 예. 근데 뭐 주제는 있습니까? 서브젝트? 예, 서브젝트가 뭡니까? 어떤 워크숍이에요? 침묵 도모? 어. 좋습니다. 아, 이런 워크숍 많이 가지시는구나. 8514님.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45님, 단골 백반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빈 그릇입니다. 정갈한 식탁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 몇 가지 찬이 놓였던 식기가 깨끗하게 비워진 모습을 보면 어떤 음식이었는지 궁금해져요. 사장님은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하시네요. 문득 나를 힘나게 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힘든 과정을 잊게 하는 무언가가 나에게도 분명 있겠죠.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찾기 나름이죠. 예. 분명히 나를 힘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나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힘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주 사소한 것들이긴 한데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뭐 아무 느낌 없이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당연하게 계속 느껴지다 보면 이게 어떤 때는 약간 환멸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해서. 네.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힘들게 되죠. 왜 나만 힘들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게 되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요,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해요. 그냥 배가 불러도 그 밑반찬도 웬만하면 저기 안 남기려고.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와, 싹 비운 그 식기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고맙고 보람차고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5377님이 신청하신 해리 스타일 사인 오브 더 타임스 그리고 트로이 세이반 엔젤 베이비

5377님이 신청하신 Harry Styles, Sign of the Times, 그리고 Troye Sivan, Angel Baby 였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입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밥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김성경씨, 여름에는 역시 에어컨 켜놓고 집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꼼짝도 하기 싫으네요. 저도 집에도 하루도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단 몇 시간이라도 나갔다 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사람인데 역마살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그 요번 무더위에는 진짜 한 이틀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집 밖에 아예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주말 내내. 좀 답답하긴 했는데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예. 3547님 이어폰 끼고 드림팝 들으며 동네 가로등 밝은 곳 따라 걷고 있습니다. 덥지만 8월에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상쾌하네요. 그래서 요즘 저녁마다 걷고 있는데 왠지 좀 고독해요. 내일은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서 달콤한 빵 하나 사 먹고 텐션 좀 올려야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텐션 억지로 빵으로 올리시고 하지 마시고요. 언젠간 올라갑니다. 또 때가 되면. 빵은 좀 먹고 싶긴 하다. 자, 케렌 앤의 Not Going Anywhere. 예, 김성경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좋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카를라 브루니 You Belong To Me 듣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정체가 극심했던 낮 시간과는 달리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많이 한산합니다. 다만 노면이 많이 미끄러워서 빗길 사고 잇따르고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5528님이 신청하신 루이 암스트롱 콜 유얼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에도 진심에도 용량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내가 금세 지쳐요. 내 진심을 소중한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정하게 대했는데 마음만 쏙 빼간 사람들 때문에 이젠 정주는 게 망설여지네요. 그렇죠. 예. 그 용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이게 무한정 뭔가 사랑을 줄 수는 없는 존재 같아요. 그게 아무리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나만 무작정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나도 받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방어적으로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혜롭게 글쎄요. 이게 뭔가 정과 사랑을 논하는데 지혜를 갖다 붙인다는 게 조금 약간 계산적으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예, 품어줄 수 있는 용량.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 예, 요거를 좀 알게 되면 그렇게 막 기대를 많이 하거나 또 내가 그만큼 좀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힘드셨군요. 아유.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스여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에 개봉한 중경삼림입니다. 홍콩 영화의 뉴 웨이브를 이끈 왕가위 감독의 작품이고요. 금성무, 임청하, 양조위, 왕페이가 주연했습니다. 영화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실연당한 두 남자가 있죠. 경찰 223과 663.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도시의 그늘과 외로움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홍콩 반환을 앞두고 있던 시대적 불안이 깃들었다는 해석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영화는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는 옴니버스 형식을 띕니다. 오늘은 663을 연기한 양조위와 왕페이의 이야기 따라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중경삼림 OST 음반 중에서 한 곡 듣죠. 진훈기, 로엘 A. 가르시아의 Rain, Tear and Sweat.

1994년의 홍콩, 하루의 끝에 다다를수록 경찰 663의 발걸음은 느려집니다. 돌아갈 집은 있지만 그를 기다리던 그녀는 이제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남긴 흔적으로 가득한 방, 문 하나만 열면 애써 잊고 있던 이별과 다시 마주하게 되죠. 그녀가 떠난 뒤로 그를 애워싼 모든 것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수건은 꼭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것만 같고, 달아서 조금씩 작아지는 비누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갑니다. 사실 울고 있는 것도 야위어가는 것도 수건이나 비누는 아닐 겁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방한 물건들에게 나눠주며 소리 없이 이별을 견디죠. 그런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663이 자주 들르는 식당의 직원 페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같은 메뉴를 주문하던 저 시시한 남자가 어느샌가 그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무심한 얼굴에 스치는 외로움과 쓸쓸함. 페이는 그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63의 옛 연인이 페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옵니다. 그녀는 663에게 전해달라며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요. 그 안에 담긴 건 이별의 쪽지와 663의 집열쇠. 그것은 닫혀있던 남자의 세계로 향하는 작고 은밀한 비밀 통로가 됩니다. 페이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663이 없는 그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는 여전히 떠난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장에 걸린 그녀의 옷까지, 손때 묻은 곰인형까지, 방 안의 모든 것이 이별한 그날에 멈춰 있었죠. 단정한 경찰 제복과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두었던 663의 진짜 밑바닥, 무너져 있던 남자의 상처를 확인한 순간이 페인은 얼굴만 겨우하는 그 여자에게 질투가 납니다. 동시에 이 답답한 남자가 너무도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페인은 그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기로 합니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663의 일상을 잠식합니다. 첫날 양말 한 짝을 빨아두는 것으로 시작해 집을 정돈하고 낡은 수건을 보송한 것으로 바꾸고

그가 매일 베고자 하는 베갯옷을 세탁하죠. 663의 셔츠를 정성껏 다리고 어항에 주홍빛 금붕어도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빛발에 가던 663의 방에 알록달록한 색채와 생기를 채우며 슬픔에 잠긴 남자를 서서히 현실로 건져올립니다.

663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요즘 들어 집이 부쩍 낯설게 느껴졌죠. 야비였던 비누는 오동통하게 살이 올랐고 축 늘어져 있던 수건도 전보다 씩씩해졌달까요? 분명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매일 보는 얼굴이 조금씩 나이 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듯 그의 집도 너무 천천히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잊은 물건을 챙기려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663은 식당 카운터 너머로만 보던 여자와 자신의 방 한가운데서 마주칩니다.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페이의 얼굴. 그제야 663은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낯섦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나의 세계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1995년에 개봉한 중경삼님에서 663과 페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삽입곡 중에서 세 곡 들으셨어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663이 헤어진 연인을 회상할 때 흐르던 노래입니다. Dinah Washington,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이어서 들으신 곡은 중경삼님의 총 8번이나 나왔던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었습니다. 페이의 꿈을 들려주던 곡이고요. 나중에는 663에 멈춰있던 삶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노래죠. 마지막으로는 페이 역의 왕페이가 직접 부른 몽중인 663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페이의 모습 위로 흘렀고요. 아일랜드 밴드 크랜베리스의 드림스를 번안한 곡입니다. 코너 끝으로는 왕가위 감독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타락천사의 삽입곡 준비했습니다. 관수기가 부른 망기타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이선웅 씨가 신청하신 안젤리나 조던 Love Don't Let Me Go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293님, 고구마 한 박스 사서 삶아서 나눔했어요. 친한 언니도 주고 한의원에 가져가는 길에 택시기사님도 드리고 동네 빵집 사장님도 드리고 삶는 동안 덥긴 해도 맛있는 걸 나눠 먹으니 좋네요. 라디오 들으며 112일째 저녁 유산소 하고 있습니다. 와, 예. 야,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예. 이웃도 이렇게 또, 살피시면서 나누시고, 예. 9293님은 부족한 게 뭔가요? 예,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뭐, 고구마 나눠주는 게 뭐 별거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권문경 씨, 예, 처음 신청곡 보내봐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좋아서 그 다음에는 툴툴거리는 게 재밌어서 듣고 있습니다. 예. 예전보다는 많이 안 툴툴거리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하기는 뭐 사람이 뭐 변합디까? 안 변합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볼튼, When a Man Loves a Woman까지 두 곡 듣죠.

권문경 씨가 신청하신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 들었고요. 마이클 볼튼 When a Man Loves a Woman이었습니다. 9632님 아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차에서 드림밥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앞차에 있는 아저씨도 엄마가 듣는 라디오 듣고 있어서 신기했대요. 솔직히 드림팝 나만 듣는 줄 알았는데 알게 모르게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으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예. 자, 최영지 씨가 신청하신 존 레논 Imagine.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함혜영 씨. 아, 안녕하세요. 이상호 아나운서 함 회장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회장님이. 레너드 코엔 버드 온 더 와이어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드림팝 잘 부탁드립니다. 선곡을 잘하세요. 이상호 아나운서의 능력이 멋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선곡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정일서 PD가 합니다. 회장님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곡. 예, 신청하신 레너드 코엔의 Bird on the Wire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험을 다룬 영화에는 정해진 흥행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엔딩에 반드시 사랑을 깨닫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이 중 하나로 마침표를 찍어야 관객들에게 좋은 평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심리적 동기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주인공이 긴 모험을 떠나면 손에 땀을 쥐고 그 여정을 응원하게 되거든요. 과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그 끝엔 결국 평화가 있다 라고 마무리돼야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된다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일지도 몰라요. 길을 잃고 오래 헤매더라도 결국 좋은 곳에 닿을 거란

이소라의 믿음으로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으리즌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해피엔딩, 제가 참 좋아하는 구성인데요. 아무리 중간에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빌런을 만나서 막 고생하고 슬픈 일이 생기고 누군가 죽고 그래도 해피엔딩이면 어떻게든 부활을 해서 살아나거나 아니면

0: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나거나 잃어버렸던 누군가를 찾게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현재의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고요. 또 꽤나 자주 미래가 비극일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거죠. 그 느낌을 이길 만큼의 굳센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243님, 영화 볼 때 감독이 울어! 하고 넣은 장면에서 꼭 우는 사람, 저요. 주인공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 괜히 저 같고 짠하고 그래요. 저도 좀 많이 우는 편인데 이게 3243님 말 뭔지 알아요. 감독이 울어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 안 울어야지, 아, 안 속아, 안 넘어가 하는데 눈은 울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인식을 해도 몸이 울고 있습니다. 7250님, 저는 귀여운 영화, 해가 떠있는 장면이 많은 영화, 배경음으로 심리적 긴장을 주지 않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완전 반대예요. 스릴 있는 거, 빠른 거, 깜짝 놀래키는 거 좋아하거든요. 영화 꼭 같이 안 봐도 되니까 그런 건 혼자 즐기면 좋겠어요. 저도 딱 7250님 취향인데요. 아, 이게 영화 취향은 어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까요? 이 아내분 같은 취향 가진 사람들은 이런 밝은 영화가 좀 너무 밋밋하고 시시하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인생이 어둡고 너무 스릴 있는데 영화라도 좀 평안해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다 지울 거야. 조규만이 불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려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52님, 반려견 초롱이와 한강 1시간 달리고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며 밤그대 듣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와서 새로운 풍경에 천천히 적응 중입니다. 앞으로도 밤그대 들으며 밤 러닝 즐길게요. 초롱이랑 이사 오셨군요. 낯선 서울이고 또 생소한 풍경이지만 그래도 다정한 초롱이가 곁에 있어서 적응할 때 많이 의지가 될 것 같아요. 초롱이도 이 서울의 지리와 새로운 냄새에 익숙해져가는 중이겠죠? 윤미라님, 낮에 친정집 다녀왔어요. 엄마랑 대화하는데 자꾸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나 보고 얘기해야 돼 라고 해서 바로 알았어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제 입모양 보느라 그러신 거더라고요. 괜히 울컥. 엄마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좋겠어요. 아이고, 좀 마음이 짠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입모양을 읽으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는 게 또 익숙해지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이제 세월이 흐르니 어쩔 수 없이 청력이 조금은 감퇴되어 가지만 또 상대방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입모양으로 말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또 느낌이 그리고 그 정이 있을 것 같아요.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SG워너비의 타임리스 들려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요즘 전 세계 영화관에 신화 열풍이 불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오늘은 그 바람을 타고 유럽의 남쪽 끝자락 신화의 땅 그리스로 떠나볼까요? 그리스에 닿기 위해선 비행기를 타고 경유 포함 17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스의 8월 평균 날씨는 최고 기온 33도. 우리나라의 8월과 꽤 비슷해요. 캐리어를 끌고 아테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면 차를 타고 또 3시간을 달려야 영화의 촬영지인 메세니아에 도착합니다. 메세니아는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메세니아는 고대부터 스파르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노예로 전락했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메세니아에서 처음 가볼 곳은 네스토르 동굴입니다. 영화에서 오디세우스 일행이 외눈박이거인 키클롭스와 마주하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에요. 네스토르 동굴은 그리스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변인 보이두킬리아 해변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 쪽에서 보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진 해안선을 갖고 있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동그란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을 품은 네스토르 동굴이 나옵니다. 네스토르 동굴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적 흔적이 발견된 곳이에요. 오디세우스 일행

가족과 신화 속 괴물이자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만남을 찍기 위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실제로 동굴 안에 18m 높이의 거대 인형을 설치했다죠. 신화가 잠들어있는 네스토르 동굴을 지나 다음으로 가볼 곳은 지중해 숨겨진 보석으로 통하는 메토니 성이에요. 메토니 성은 바다로 길게 뻗은 거대한 성곽이 특징인 성입니다. 성곽을 걸어 바다로 나가면 작은 섬 위에 세워진 팔각형의 요새가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는 이곳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나서는 여행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메토니 성의 팔각형 요새는 어느 각도에서 밖을 내다봐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볼 수 있대요. 그리스의 눈부신 여름 풍경과 수천 년 전 신화의 흔적을 눈에 담으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린 다음 주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밤의 여행자대. 오늘은 그리스 메세니아 여행했어요. 이어서 들은 곡은 박상민의 지중해였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최경나님, 집에 쉬러 온 딸내미랑 라디오 같이 들어요. 서울 가서도 혼자 자취방에서 외로울 때 밤그대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엄마랑 같은 주파수에서 같이 노는 거라고요. 저랑 유머코드, 노래 취향 다 잘 맞아서 딸도 유디한테 푹 빠질 듯해요. 아, 푹 빠지면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 딸 책임져야 되는데 좋은 노래, 좋은 이야기들로 따님을 만족시켜 드릴 테니 자주 놀러와 주세요. 같은 주파수에서 노는 사이. 오, 이런 표현 정말 좋네요. 0806님, 내일 드디어 늦은 여름휴가를 떠나요. 늘 휴가 때면 강아지는 엄마 댁에 맡겼는데 올해 처음으로 반려견 동반 호텔에 동반 식당까지 예약 완료. 내 식구 완전체 여행이에요. 좋은 추억이 될 듯해요. 마음이 엄청 편하시겠어요. 요즘은 진짜 강아지, 고양이 동반해서 묵을 수도 있고 수영도 하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이런 공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훨씬 더 사랑하는 반려견과 놀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도원님 신청곡이에요.

애인 있어요. 이은미의 노래 926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임재범의 너를 위해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3544님 유디 수면 일출 조명이라고 아세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한 적이 없었는데 지인이 알려줘서 쓰고 있거든요. 완전 대만족이에요. 아침에 알람 소리만 듣고 불쾌하게 억지로 깨는 거랑 달라요. 해 뜨는 것처럼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는 거라 알람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잠 많은 밤그대 가족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오, 자연스러운 알람이네요. 사진도 구경시켜주셨는데 이뻐요. 커다란 풍선같이 생긴 조명인데 시간도 써있고 알람이라는 거죠. 빛으로 울리는 알람. 저는 이걸 산다면 바로 눈 가리개를 하고 다시 잘 것 같아서 일단 보류.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들려드릴게요.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2: 이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우리 집에는
8: 렉, 렉스 비드 렉스.
7: 사무실에도
8: 렉.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멜로망스의 선물 4977님 신청곡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지금부터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코코모 비치보이스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박군의 박정현의 목소리였어요. 070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1815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3년차 간호사예요. 순수하신 어르신들과 웃고 울며 희로애락을 함께 했는데 제가 곧 타지로 이사해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저 퇴사하는 거 아시고 볼 때마다 간식 주고 밥도 떠서 입에 넣어주고 하세요. 그래서 저 아주 요즘 맨날 눈물바람이에요. 아, 진짜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건 준 것보단 받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르신들이 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더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해지시고 천진난만해지시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815님이 또 그만큼 많이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겠죠. 4115님, 저의 엄마는 버스 기사님이세요. 오래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매번 엄마가 모는 버스를 타면 밤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해봐요. 장여사님, 딸들이 지금처럼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운전해요. 사랑이요. 갑자기 사랑이요 하니까 되게 구수하면서 아주 편해졌습니다. 멋진 어머님이시네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셨는데 정말 어머님께서 모시는 버스는 왠지 더 안전하고 친절할 것 같아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 조은재님 신청곡이에요.

1년이면 휘성의 노래 568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왁스의 황혼의 문턱, 이어서 에코의 행복한 날에 박지혜님이 청해 주셨어요. 7478님, 다리 다쳐서 한 달째 입원 중인 대학생입니다. 친구들은 방학이라고 여기저기 놀러 갔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우울해요. 밤그대 들으며 마음 수련해봐요. 제 청춘도 이 고비를 잘 넘기겠죠? 아, 얼마나 답답해요. 참, 다리를 다친다는 게 어디를 못 움직이고 못 다니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또 여름에 땀이 나서 냄새가 얘 아마 깁스 안에 날 것 같습니다. 빨리 잘 나서 푸르시길요. B2B의 괜찮아요 보내드릴게요.

디오의 팝콘 772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B2B의 괜찮아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였어요.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6709님 낮에 서점 다녀왔어요. 올해 책 10권 읽기가 목표라 달성을 위해 책 한 권 사왔네요. 작년엔 7권 읽었어요. 전 적은 숫자라고 생각 안 해요. 올해는 10권입니다. 어떻게든 해내고 말 거예요.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한 해에 책 10권 읽기. 뭐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도 뭐 5권 읽고 뭐 이랬지만 어른 되고 나니까 솔직히 1년에 책 한 3권 읽는 것도 힘들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7권 읽고 또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1960님 아들이 6살 때 얘긴데 제품에 폭 안기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합쳐놓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시와 같은 말을 했던 아들 올가을에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아내한테도 고운 말 많이 해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행복해요. 와, 저 이 말 적어놓고 싶네요.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을 합쳐놓은 냄새가 나요. 엄마한테. 아,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아마 예쁜 말 많이 해주시면서 키워서 아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김세정의 꽃길, 노을의 청혼,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보내드리죠.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1960님이 아들이 엄마한테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을 합쳐놓은 냄새가 나요 라고 6살의 동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지금은 좀 감성이 팍팍하지만 어릴 땐 누구나 시인이고 화가이고 가수이고 그랬을 거예요. 살다 보니 그 열정과 그 재능,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작은 취미라도 그 어린아이 때의 그 감성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거, 하루에 딱 5분이라도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음성 녹음에 나의 여름을 돌려줘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중요한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줄 때가 있죠. 마치 세상이 정지된 듯한 그 장면에선 나뭇잎도 천천히 흔들리고 앞사람의 손짓도 느리게 다가옵니다. 가끔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려면 뭐든 빨리빨리 서둘러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요. 달려가야 하는 순간이 있으면 느끼고 음미하는 그런 느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시간 지금부터 좀 느릿느릿 꼼꼼하게 즐겨보면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예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우리 콩이콩이님이 아우. 저번에 전화 연결한 최연소 청취자 리틀 발레리나 수아 어머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팔찌 만들어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나 봐요. 금팔찌보다 소중해요. 감사해요 하시면서 어머님이 이번에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할 때마다 마음에 드실까? 손에 잘 맞으실까? 이런 궁금함이 있을 때마다 비즈팔찌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또 후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일까요? 저 멀리 경북 울진군에서 박미현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옛날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 75호 이거 매일같이 외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언니 수고 많습니다. 매일매일 상큼한 목소리로 일상의 큰 위로 방송이 되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둘 왕 애청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입니다. 이곳 시골 마을 초록산과 들을 보며 라라랜드 매일 듣는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집안이라며 유일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늘어난 살들 때문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결심을 했는데 좀처럼 마음처럼 잘 안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언제쯤 다이어트 성공해서 샤랄랄라한 원피스 입고 변신된 모습으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모임이나 여행 이런 데 갈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저의 큰 결심을 방송에서 꼭 응원해 주세요. 꼭이요.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태연의 꿈 그리고 소란의 살 빼지 마요. 이렇게 두 곡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우리 박미연님에게 제가 비즈팔찌 하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이번에는 건강하게 빼셔서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샤랄라 원피스 입으시고 룰루랄라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해피한 날들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란의 살 빼지 마요.

2063님, 저도 새싹입니다. 새싹이야. 파릇파릇하시군요. 4살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친정 찬스를 쓰고요. 1박 2일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핫한 홍대에서 야끼소바도 먹고요. 이자카야도 가고요. 재미있게 놀고 집 복귀하는 길인데 기차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요.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딸 주려고 유명한 도넛 사서 가는데 얼른 집에 도착하고 싶네요. 하지만 자유부인은 언제나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조금 아쉽네요. 2063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유쾌한 표현이네요. 자유부인. 언젠가 한번 자유부인은 하루만 해도 꿀맛이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겸사겸사 기억이 납니다. 콩디 오늘도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갯벌 체험 3시간 조개 캐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백합 동죽 바지락 3종 세트. 아 맛있겠다. 국물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아이스박스에 싣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 아이스박스에 가득 채우고 가시는 그 길이 아주 마음이 든든하시다 하시면서 8353님 노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님은 저는 저녁으로 김밥을 좀 싸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여기저기 나눠주려고 15줄을 싸야 될 것 같습니다. 베푸는 거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15줄? 지금부터 콩디 라디오 들으면서 시작하렵니다. 우정숙님 보내주셨습니다. 정용환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죠.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라라랜드 주말에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라라 청플리. 오늘 첫 번째 청플리의 주인공은 남주영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조금 덜 덥다 싶더니 어느새 입추가 지나 있더라고요. 올여름 내내 제 오른손이 가장 자주 찾은 건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 시원한 음료수도 아닌 오직 에어컨 리모컨이었습니다. 어디 갔지? 아,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 더워 더워 더워. 어디 간 거야? 소파 쿠션을 들추고 이불까지 뒤집어가며 찾다가 리모컨을 손에 쥐고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웬일인지 에어컨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좀 꺼도 되겠다. 조심스럽게 전원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꽤 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창문 너머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나, 이게 얼마만에 듣는 소리야? 밤공기 속에서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으니 마음이 괜히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한낮의 더위는 여전히 물러날 생각이 없지만 밤에는 가을이 현관 앞까지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창문 밖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작은 귀뚜라미 한 마리가 창문 틈으로 툭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나 가을인데 잘 지냈어? 다정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네요.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는 신선한 가을과 마음껏 썸을 타보고 싶어집니다. 여름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래도 가을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싶고 댄스곡보다는 발라드에 마음이 가는 요즘. 오늘은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가을 향기가 몰신 풍기는 노래를 들으며 한 발 먼저 가을 감성에 푹 빠져보고 싶네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발라드가 땡깁니다. 맞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그리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이렇게 세 곡을 우리 남주영님이 엮어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곡들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글을 참 잘 쓰신다. 귀뚜라미 한 마리가 창문 틈으로 툭 튀어 들어왔대요. 나 가을인데 잘 지냈어? 아, 귀뚜라미가 이렇게 귀엽게 살갑게 인사를 했군요. 저는 귀뚜라미 진짜 한 1m는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저는 귀뚜라미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체험인가? 아무튼 시골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바깥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귀뚜라미를 처음 본 거예요. 우와! 생긴 것도 징그럽게 생겼는데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기어다닐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로 점프를 하는데 정말 빠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귀뚜라미 트라우마가 있는데 오늘 귀뚜라미를 아주 귀엽게 승화시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청풀리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김희수님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50년. 그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예전에는 가사 한 줄 틀리지 않고 부르던 노래인데 제목조차 가물가물한 게 많다. 그 노래가 뭐였지? 내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걸 까먹는다고? 입 안에서만 맴돌고 제목도 가사도 떠오르지 않는 노래가 하나 둘 늘어갑니다. 20대 결혼에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저물었죠. 엄마, 내 교복 어딨어?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어? 가족들 부르는 소리에 이방저방 뛰어다니다가 나이 만든 것 같습니다. 괜히 세월에 서운한 마음까지 듭니다. 애들 키울 때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나도.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미뤄왔는데 그 나중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오늘 젊은 시절부터 아이를 키우며 들었던 노래, 또 중년에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떠올리며 제목을 또박또박 적어봅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1: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의 노래 제일 먼저 선곡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장나라 씨의 고백,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박효신 씨의 해줄 수 없는 일, 이렇게 세 곡을 엮어주셨습니다. 김희수님. 주부 50년 경력.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지구력이 강하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며칠 전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와, 50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참 지구력이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또 드네요.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정말 김희수님 온전히 즐길 날들이 온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젊으실 때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남주영님 그리고 김희수님에게 시계 모두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8817님 그리고 6317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던 곡이에요. 윤건의 갈색머리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요.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분의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 함께 즐겨볼 영화는 1996년에 개봉한 Up Close and Personal 준비했습니다. 영화 포스터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바다에서 꼭 껴안고 있는 두 배우 아름다운 미셸 파이퍼와 너무나 멋진 로버트 레드포드 그리고 이 노래 기가 막힙니다. 셀린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Up Close and Personal 주제곡이었습니다. 셀린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노래를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장면들도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고 1996년 영화예요. 로버트 레드포드. 기가 막히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또 미셸 파이퍼. 웃는 얼굴이 정말 시원시원한 참 미녀죠. 미녀. 미셸 파이퍼가 함께한 Up Close and Personal.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한 사람을 믿어주고 또 성장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하면은 또 바로 떠오르는 곡 오늘 주말의 명화에서 셀린 디옹의 노래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Because you loved me.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아주 감정을 완성한 그런 노래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토토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200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봤습니다. 살짝 봤는데 히트곡들이 정말 화려하네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0: 당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라라.

매주 토요일에 그 시절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토요일엔 이본과 함께 토트본. 라라랜드 토트본. 오늘은요 2009년 우리의 귓가를 맴돌았던 그 시절 인기 가요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기억을 좀 꺼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 온 국민이 마스크를 처음 쓰게 됐던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시무시한, 아 정말 무시무시하다. 신종 인플루엔자, 이른바 신종 플루가 대유행했던 게 2009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있었던 신종 플루, 학교마다 손 소독제 놨고요. 등교할 때 체온 쟀고요. 확진 학생이 나오면 반 전체가 학교가 휴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09년이에요. 가요계는 또 활기차입니다. 토토본 시작할까요? 시대가 말이죠. 암울할수록 패션이나 음악은 과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알록달록한 컬러 스키니진 열풍이 물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아시죠? 7명의 요정 소녀시대. 2009년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문화현상은 단연 걸그룹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있었죠. 21 있었죠. 어우 멋있었어요. 뽀미니,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애프터스쿨, 그리고 FX? 티아라? 정말 많네요. 굵직한 걸그룹들이 히트곡을 팡팡 쏟아내던 시절인데요. 그 중심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창력이 좋은 여성 그룹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아브라카다브라 이 노래로 강렬하고 성숙한 컨셉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팔짱을 끼고요.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시건방춤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다음은 소녀시대 가겠습니다. 이 노래 G. G 이 노래로 KBS 뮤직뱅크에서 9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색색의 스키니진과 짧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요. 춤추는 소녀들. 그 장면이 정말로 산뜻했습니다. 소녀시대 패션이 거리의 컬러까지 바꿨습니다. 노래와 춤, 패션까지 전부 다 유행시킨 소녀시대는 국민 걸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2009년 히트곡 들어볼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노래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또 상큼한 소녀시대 G. 토토본 뮤직 스타트.

오늘들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봉,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와 소녀시대의 노래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2009년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

걸 그룹이 말이죠. 가요계를 장악했지만 남자 아이돌이라고 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목 하나만 반복해도 전국이 따라 부르는 후크송 열풍. 그 시작은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쏘리 쏘리 미안하다는 듯 두 손을 비비는 춤. 중독성 강한 멜로디 쏘리 쏘리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태국, 대만 등등 수많은 나라의 음악 차트에 오르면서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어요. 소리소리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후크송. 2009년 10월 발표된 샤이니의 링딩동. 제목부터 주문처럼 귀에 딱 박히는 그런 노래잖아요. 링딩동. 나중에 이 노래가 대표적인 수능 금지곡으로 뽑혔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링딩동 이것만 떠다녀. 금지곡이 될 만하죠. 가사에 등장하는 판타스틱, 엘라스틱 이 부분도 생각이 납니다. 샤이니의 변신이 정말 화제였던 노래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토토버, 오늘은요 2009년 가요계 히트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9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였냐면요. 바로 그해 11월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듣는 분들 중에는 뭐야, 그 전에 뭘 썼다는 거야 하는 아주 어린 분들 계신가요? 그 전에는 폴더폰 있었고요. 폴더폰 그리고 슬라이드폰, 그야말로 전화기는 그냥 전화 용도였습니다. 그 외에 문자와 흐릿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 이 컬러폰이 신기하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안테나를 쭉 뽑는 폴더폰이 대세였는데, 들고 다니는 노트북, 전화 기능이 되는 손안의 노트북,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났던 거죠. 라라.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한 지가 벌써 17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어플마다 다 다운받고 삭제하고 다운받고 삭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2009년 가요계로 가겠습니다. 2008년 미쳤어의 의자춤으로 스타가 된 손담비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80년대 복고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짙은 의상에 굵은 웨이브 머리,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는 하늘 찌르기 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요, 지금도 신청곡으로 끊이지 않는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 노래가 아주 대히트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절한 발라드처럼 시작을 하다가요, 후렴에서 확 터집니다. 그리고 당장 만나자고 외치는 여자의 절규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문자를 안 봐요. 돌아버리는 상황에서 빠리빠리 누르는 여자의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로 찌르기춤 한번 쳐보시고요. 다비치의 빠리빠리 들으면서 함께 열창해 보시죠.

토요일도 이봉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손담비 씨의 토요일 밤에, 그리고 이어서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09년 토토본 다시 출발할까요? 라라.

요즘에는 말이죠. 요즘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2009년 40% 가까이 되는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가 여러 편 나왔습니다. 드라마 스타일에 김혜수 씨의 화려한 패션과 함께 엣지 있게 이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선덕여왕 미실 고현정 씨 기억나십니까? 히트 드라마가 정말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 구준표파와 윤지우파로 나뉘었던 F4 열풍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씨를 연기한 이민호 씨가 그야말로 빵 떴습니다. 그 파마 머리 지금 보면 조금 웃긴데 그게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최대 히트작이었습니다. 현실에는 없는 초호화 고등학생 재벌 2세 이야기 꽃보다 남자. 시청자들은 그 판타지에 아주 푹 빠졌었는데요. 가을에는 더 엄청난 대작이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병헌 김태희의 블록버스터 드라마 알리스 기억나시죠? 그때 사탕키스가 화제였습니다. 드라마 앨리스에 천연하게 흐르던 노래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2009년 10월 드라마 첫 방송과 함께 공개되면서 바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두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라랜드 토요일 2부 토토본 여러분들 잘 즐기셨습니까? 정말 명곡들, 화려한 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2009년 히트곡들 같이 만나봤고요. 오늘도 토토본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244님 시댁에 왔습니다. 날도 덥고 어머니 저녁 한 그릇 사드릴까 해서 말입니다. 착한 며느리 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어우, 이 마음이 어디예요? 멋지십니다. 그리고 김홍병님 콩디를 응원합니다. 저를 응원해 감사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천안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길 너무 즐거웠어요. 역시 라라랜드 좋아요 하시면서 김홍병님 졸리지 않고 즐거우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입니다. 바비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멋진 곡. 목소리도 멋지고 곡들도 참 멋져요. 사랑 그놈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그래, 아직 내 가슴은 믿는다.
1: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불쑥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음악을 듣다가 문득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마음이 먼저 가을을 알아챈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섭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가을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네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고요. 옛 고서에는 처서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천지가 쓸쓸해지기 시작하며 눈에서는 벼가 익는다. 천지가 쓸쓸해진다니 그런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첫 곡은 게오르게 잠피르의 아름다운 팬플로트 연주곡이죠.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로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나요? 이런 분위기 있는 노래도 좋고요. 또 추억이 있고 누군가가 생각나는 노래도 좋습니다. 그대 플레이리스트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의 느긋함 속에서 저와 영화 두 편 어떠세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하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한 시간 잘 부탁드리며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고요. YO로 시작해서 7구로 끝나는 그대, 봄이나나님하고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도요, 손 흔들며 반갑게 시작해보죠. 제스 뉴턴의 The Sweetest Thing,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첫 소절만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노래가 있죠. 끝 소절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오래오래 아련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3년 오늘 날짜의 빌보드 9위 곡 머라이어 캐리의 Dream Lover입니다. 1990년 데뷔와 동시에 Vision of Love를 시작으로 I Don't Wanna Cry까지 무려 4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1위에 올려놓으며 팝 음악계 새로운 디바로 자리 잡은 머라이어 캐리죠. 그리고 1993년 세 번째 앨범 뮤직박스의 첫 싱글로 발표한 곡이 바로 Dream Lover였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달콤한 멜로디, 머라이어 캐리의 화려한 고음이 어우러진 곡인데요. 이번 주에는 빌보드 9위에 올라있지만 이후 빠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정상까지 올라 무려 8주 동안 1위 자리를 지켰어요. 사랑을 꿈꾸던 90년대 설렘이 반짝이는 노래 머라이어 캐리의 Dream Lover 이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일요일이 좋은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요. 그중 하나는 좋은 영화를 소개받아서 꼭 봐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저장해두는 기쁨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싶어요. 시네마 스토리 시간입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영화 속 세상으로 떠나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그런 기쁨을 또 누릴 수가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청소년을 다룬 영화. 청소년이 주인공인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항상 그 청소년 영화 하면 아주 네. 기쁘거나 아주 슬프거나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정말 귀엽고 즐거운 영화이지만 뼈가 있는 영화예요. 네. 신작 한국 영화인데요. 유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산양들이라는 작품입니다.
0: 산양들이라 네. 양들? 어떤 이야기죠?
1: 네, 주인공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은 고3 소녀 인혜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인혜의 유일한 낙은 학교 사육장에 있는 작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이 소중한 동물들에게 사람 같은 이름도 붙여줬어요. 오. 청둥오리는 희선이고 네. 흰오리 광원, 토끼 민수지혜, 닭 희애 강현이 정말 친구들 같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수능이 코앞인데 진로를 정하지 못한 인혜는 선생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학 조사서를 백지로 낸 서희, 정혜, 수민이 있죠. 수시 면접에 대비하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된 이 네 소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동물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네. 선생님이 막말해도 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막상 수능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육장 동물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살처분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인혜를 네. 중심으로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로 뜻을 모은 내 소녀는 숲속 공터에 엉성하지만 아늑한 쉘터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옮기고 살들이 보살핍니다. 그러니까 작은 안식처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활동 팀명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산양들인데요. 아, 네. 이 산양이 네. 정말 거의 90도 가까이 되는 절벽에서도 막 뛰어다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인데요. 자신들도 그렇게 뭐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은 팀명이고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모두가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 영화 산양들 그 안에서의 네 명의 여고생은 그 흐름에서 좀 한 발 비켜서 있는 입장이에요. 그쵸?
1: 그렇습니다. 이 네 소녀는 학교에서 뚜렷한 미래가 없다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불리고 네. 면접반을 오가고 있지만 영화는 이들을 실패하거나 뒤처진 청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답보다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요. 영화는 학교 사육장의 동물들을 구하려는 아이들의 선택을

0: 을 따라가고요.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동물이 아니라 아이들입니다. 숲속에 만든 쉼터에서 여기가 우리 쉘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숨을 고르는 자신들만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학교에서 수동적으로 보였던 인혜의 변화입니다. 인혜가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는 맨날 졸기나 하고 정말 죽은 것 같았는데 네.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실에서는 의욕 없는 학생처럼 보였던 아이들이 숲에서는 생존법을 익히고 동물들을 돌보고 쉘터를 세우면서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리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이내의 모습이 영화가 말하는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영화는 뭐 입시 제도를 비판하거나 어떤 정답을 제시하려 하는 영화는 아니고요. 대신 동물은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잖아 라는 대사처럼 네.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입시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긴 인생에선 짧지만 관계라든가 돌봄의 문제는 평생에 걸쳐서 이제 배워가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쵸. 그것들을 이 나이에 벌써 이행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화의 제목처럼 사냥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산대 라는 말은 정해진 길이 없어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냥들은 미래를 포기한 청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에 앞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청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냥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산대. 이 마을만 네. 알아도 인생을 잘 배운 소녀들 같은데 네. 영화 사냥들의 멋진 네 소녀 봤습니다. 그럼 영화 음악 어떤 곡 들어보죠?
0: 네. 이 네 명의 소녀들의 모험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그래서 소년들의 모험극 하면 떠오르는 영화 스탠 바이 미 OS 중에서 매니킹의 스탠 바이 미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노래 듣고요. 다음 영화 만나보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윤영 영화평론가께서 청소년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화는 신작 한국 영화였어요. 유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사냥들이었고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역시 신작인데 김다솜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현재를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0: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1: 이 영화는 앞서 소개해드린 작품보다는 조금 어두운 작품이에요. 주인공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17살의 현재라는 소녀이고요. 가족들이 모두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지만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응해주는 어머니와 달리 현재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10년째 행방불명된 딸을 찾아 헤매는 혜인이라는 여성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게 돼요. 이 혜인 역을 최정한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정을 이제 혜인이 알게 되고 학대받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현재를 그 집에서 구하게 돼요. 데리고 나오게 되고 둘이 잠시 함께 생활하게 되죠. 같이 살게 되는데 사실은 모녀지간처럼 지내긴 하지만 둘 사이의 묘한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0: 자, 김다솜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자 배우 최정관의 10년만 스크린 복귀작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2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부문을 통해서 공개돼서 또 주목받은 작품이고요. 가정폭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의 고통과 그 관계를 벗어나 다른 삶을 꿈꾸는 한 소녀의 욕망을 밀도 있게 전하고 있어요. 이 영화는 가정폭력과 실종, 상실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신에 상처 입은 인물들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보듬고 또 다시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김다솜 감독은 어린 시절에 그 과자봉지 뒷면에 실종 아동 사진이 많이 실렸었잖아요. 네. 저도 많이 봤는데 근데 이 김다솜 감독이 이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억을 시작으로 현재를 위하여를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실종된 아이의 엄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됐는데 감독과 좀 더 가까운 인물인 현재의 소녀를 중심에 놓으면서 이야기가 더 구체화됐다고 하고요. 김 감독은 집을 벗어나고 싶은 소녀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온 여성을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지를 고민을 했고 실종 아동을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만 그리지 않고 자신의 그 욕망과 생명력을 지닌 인물로 그 청소년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그 최정한 배우가 연기하는 혜인이 꽃집 가게의 주인이거든요. 화원이라서 영화의 주요 공간이 이제 화원인데 이 화원이란 공간은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혜인과 현재가 이 안에서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또 아이러니하게 각자의 빈 곳을 마주하게 되는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다솜 감독은 식물을 키우며 치유의 감각을 경험했던 개인적인 기억을 화원이라는 공간에 담았고요. 현재가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취미인데 이 노래가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표현이자 위로라면 그 혜인이라는 인물에게 식물은 상실을 돌보고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보은 배우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나아질 삶을 모색한 소녀 현재 역을 맡았고요. 최정환 배우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잃은 슬픔에 지지 않기 위해서 화원을 운영하는 혜인 역을 맡아서 열연해주고 있습니다.
0: 자, 여기서 음악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엄마와 딸의 관계, 쉽지 않은 관계를 묘사한 영화 중에 레이디버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레이디버드 OST 중에서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노래로 Cry Me a River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시네마 스토리 마치죠. 오늘은 청소년을 다룬 두 편의 영화였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신작 한국 영화 유재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사냥들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는 김다솜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현재를 위하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ry Me A River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리스달의 Shadows, 토리아모스의 Silent All These Years, 캣 스티븐스의 Sad Lisa입니다.

Lestat의 Shadows, 토리 아모스의 Silent All These Years, 캐스 스티븐스의 Sad Lisa 들려드렸습니다. 캐나다 뮤지션의 음악입니다. 사경의 르 꼬티디앵 일상, 나무, 시냇물, 집 등 우리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노래합니다.

사경의 르 꼬띠드행 일상이었습니다. 차 한잔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술 한 잔을 함께 기울이고 싶은 사람, 밥 한 끼 나누고 싶은 사람, 각각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까요? 힘든 일상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사람들이겠죠. 오늘도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하루를 꿈꿔봅니다. 애니랜 옥사의 A Whiter Shadow of Pale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내 마음의 감도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꾸미는 데 활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마음의 결에 따라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 조금 더 느낌 있게 디자인하기. 알록달록 센스 있고 예쁜 하루로 꾸며보자고요.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샤이니의 아름다워였습니다. 벌써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느낌 있고 감도 높은 하루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게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미감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미감, 이런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미감이 좋으신 분들은 좀 겉으로 티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SNS 하나를 봐도 그 피드라고 하잖아요. 피드를 굉장히 미감 좋게 꾸며놓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직장에 갈 때 옷을 입을 때도 굉장히 자기만의 뭔가 스타일이 있어서 잘 꾸미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튼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미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 따라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뭔가 뚜렷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던데 저는 이것도 좋아 보여서 따라하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좀 추구미가 섞여버린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감이 좀 좋은 편이실지 궁금해지네요. 혹시 우리 상하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 나는 좀 감각적이다. 나는 좀 그런 미적 감각이 좀 뚜렷하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좀 꿀팁 좀 주세요. 감각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사진 같은 걸로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미감은 꾸미기 어렵더라도 하루 정도 오늘 일요일 하루 정도는 감각 있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상쾌한 아침으로 딱 이제 상큼하게 상쾌하게 시작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보시면 오늘 하루 좀 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신청곡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페퍼톤스의 노래 Everything is okay 함께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은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신청곡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지용님께서요, 결혼 1년차 군인 부부인데 결혼 1주년 맞았어요. 아내가 저보다 계급도 높고 프로포즈도 먼저 해서 늘 고맙고 미안한데요. 결혼 1주년은 제가 먼저 사랑한다 전하고 싶어요. 중2 이혜린씨,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전 왠지 모르겠는데 이런 군 관련된 로맨스 같은 걸 보면 태양의 후예가 아직도 떠올라요. 저는 참 뼛속까지 KBS인인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 태양의 후예를 뛰어넘을 군 로맨스 드라마는 없었잖아요. 지용님 문자를 보는데 순간 송중기 씨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로맨스 드라마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내분께서 계급도 높고 프로포즈도 먼저 하셨다 했는데 1주년만큼은 우리 지용 씨께서 특별한 이벤트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에서 도와드릴게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같이 드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손미용님, 저 이따가 허리까지 긴 머리 완전 단발로 자르러 갑니다. 13년 사귄 남친하고 헤어지기도 했고 그 친구가 긴 머리 좋다고 해서 항상 고수했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 단발로 자르고 편하게 머리 감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 참 노래 가사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진짜 여자들 특징, 뭔가 이별하면은 외적인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은 제 주변에 보면 피부과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픔을 또 다른 아픔으로 승화시킨다면서 그 아픈 것들 있잖아요. 왜 레이저 중에서도 막 아 이거는 참 수면 마취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레이저들을 맞거나 주사로 맞는 것들을 막 해서 얼굴도 예뻐지면서 아픔으로 아픔을 덮고 그런 이별 극복법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긴 머리 단발로 자르는 것도 많이들 하시죠. 아 근데 13년 사귄 남친, 이 세월이 참 너무 기네요. 네. 그 친구가 긴 머리를 좋다고 해서 항상 고수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단발로 확 자르시면서 우리 미용님도 남자친구가 좋아서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단발머리를 하고 좀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별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그래서 이 시간을 오히려 나를 조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승화시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용님 잘 자르고 오시고요. 네, 예쁘게 머리 단발 스타일도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6년 8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7위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로 시작합니다. 밴드로 변신한 원더걸스를 볼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곡이죠.

5위는 빅스의 판타지입니다. 매번 컨셉추얼한 무대를 선보였던 빅스, 그 중에서도 판타지는 다크한 매력이 돋보였던 노래예요.

3위는 글로벌 슈퍼스타 블랙핑크의 데뷔곡이죠. 휘파람이 차지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요 9억 뷰를 넘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역시 월드 슈퍼스타 블랙핑크의 휘파람 같이 듣고 오시죠.

이어서 2위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인데요. 파워 청순 그룹이라는 별명답게 단단하면서도 몽환적인 감성의 노래입니다.

대망의 1위 IUI의 What a Man이 차지했는데요. What a Man은 IUI 7인조 유닛곡으로 발표됐던 노래였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5319님 문자인데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이 5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 좀 더 치료받다 드디어 체중도 늘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아이들 면회하느라 저희 부부 진짜 고생 많았는데 이젠 저희 가족 완전체가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아, 너무 다행이다 진짜. 축하드려요 5319님. 주변에 우리 애 아빠들, 애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진짜 딱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어린 시기에는 아,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건강해도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진짜. 아, 그런데 5개월 동안이나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순간에 뭐 병원 왔다 갔다 해서 체력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막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건강하게 체중이 늘어서 퇴원하게 됐다니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우리 쌍둥이들 진짜로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축하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상쾌한 아침에서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내분과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금연님. 딸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던 외항사 승무원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합격해서 오늘 시드니로 첫 비행 나가요. 외항사 승무원이다 보니 전 세계를 다 비행해야 하는데 체력이 될지 혹시나 힘들지는 않을지 모든 게 걱정이면서도 자기 꿈 이룬 거 보면 대견합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와, 이게 진짜 내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금연님 따님분도 두 번 떨어졌지만 세 번째 도전에서 이렇게 딱 멋있게 붙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요. 제가 친한 언니, 제가 알바하면서 만난 언니도 막 계속 준비하다가 외항사 승무원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장점이 되게 뚜렷한 직업이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다닌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금연님 따님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게 우리 외항사에서 즐겁게 승무원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축하드리는 마음 담아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따님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치스피치의 Summer Love.

칠스피치의 Summer Love 함께 듣고 오셨고요. 8494님께서요. 아침마다 허유원님 라디오 듣기만 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유원님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항상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제 건강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감사해요. 8494님. 요즘에 저를 보는 많은 분들 제 주변에서 아, 유원아 너 괜찮아? 너 피곤하겠다. 너 진짜 좀 힘들겠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일이 사실 막 뭔가 엄청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하 할 때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이랑 수다 떤다고 생각해서 그냥 엄청 힘들진 않고 뉴스를 할 때도 그냥 뭐 네, 엄청난 부담이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좀 남습니다. 에너지가 남으니까 계속 운동하고 뭐 배우고 하면서 시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8494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앞으로도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선우정아 더 바라지도 않겠어.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서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카니에 웨스트의 스트롱걸 듣고 올게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어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금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복습해 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요, 다양한 영어 표현까지 익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생각해 보세요.

번째,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두 번째, 난 평정을 잃죠. 세 번째, 당신은 내 진심을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네, 미국 싱어송라이터 그렉 쉴링의 2025년 발매곡 Gorilla Grip 이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Gorilla Grip, 네, 고릴라의 그립.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왠지 제목인 Gorilla Grip하고는 아직은 분위기가 별로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Last night, 지난밤, 어젯밤.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들렸죠. 네, 미션 문장 첫 번째 소절에서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었어요.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그렇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Your tears are a sad thing, like my pride. 당신의 tears, 눈물은 are a sad thing. 참 슬픈 거래요. 당신의 눈물은 참 슬픈 것이고, like my pride.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Just like my pride is. 이런 말과 같겠죠. 내 자존심도 그래요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참 슬픈 것이고 내 자존심도 참 슬프네요 라는 뜻이에요. I miss the sound of our music blasting. 자, 어떤 음악일까요? Music은 music인데 blasting이라고 했잖아요. 참고로 blast music이라고 하면 음악을 엄청 크게 틀다 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큰 힌트가 되셨죠? I miss the sound of our music blasting. 나는 우리가 엄청 크게 틀던 음악 소리가 그리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We were blasting music from the car. 이런 추억 있으신가요? We were blasting music from the car. 우리는 차에서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있었다 라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소절은요. The sound of you laughing, I could die. 이거였어요. The sound of you laughing, 당신이 웃는 소리, I could die.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만큼 그리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난 평정을 1초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분명히 중간에 Gorilla Grip이라는 제목도 가사 속에서 들렸습니다. So don't say it's over. 그러니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Don't let my heart rip. R.I.P. 예, rip라는 게 여기서 찢어지다 라는 뜻으로 쓰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don't let my heart rip. 내 마음이, 내 심장이 rip, 찢어지도록 두지 말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라는 부탁이죠. Just pull me closer with gorilla grip. 아, 아주 유용할 법한 표현입니다. 그냥 고릴라처럼 강한 그립으로, 힘으로 나를 더 꽉 가까이 안아줘요. 라는 말이에요. Just pull me closer with gorilla grip. 예, 때로는 이렇게 꽉 부서질 듯한 그런 느낌으로 꽉 안아주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I lose composure. 무슨 뜻일까요? 나는 평정을 잃죠라는 뜻에 해당되는 가사였습니다. Lose composure이라고 하면 평정심을 잃다라는 표현이에요. I lose composure. 평정심을 잃다. When I'm losing myself. 언제요? 내가 자신을 잃어갈 때면, 내가 무너질 때면 나는 평정심도 잃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composer이라는 것은 침착함이라든지 혹은 안정이라는 뜻으로 활용이 된 상황이에요. C-O-M-P-O-S-U-R-E 이 철자입니다. My soul, my guide, my all to you. 내 영혼, 내 신, my all, 내 모든 것을 to you. 당신에게. 당신에게 뭘 어쨌다고요? 바쳤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To you, to you.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당신은 내 진심을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라는 말 찾아보세요.

네, 집중해서 들어보셨나요?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이 소절 들으셨죠? 네, 당신은 내 진심을 다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션 문장이에요.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재밌죠? 특히 my heart on the table 이라고 하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나의 심장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진심을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뭐 비슷한 표현 중에 put one's cards on the table 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내 패를 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put one's cards on the table, 진심을 모두 드러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My heart on the table, 진심을 다 드러내다.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당신은 내 진심을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My love with a label, just to smile. 예, 지금 들으신 이 소절은요, 앞에 문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my love, 바로 앞에 you deserve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해석이 더 자연스럽겠죠?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you deserve my love with a label, just to smile.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이름표가 붙어 있는 my love, 나의 사랑. 이름표가 붙어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나의 사랑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just to smile, 당신을 웃게 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웃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My tongue, my touch, my truth to be faithful. 지금 이 소절도요, 앞에 you deserve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You deserve my words, 그죠? My tongue, 요거는 my words와도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은 내 말과, 그 다음 my touch, 내 손길과 my truth, 내 진심도 to be faithful, 늘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받을 자격이 있다. 늘 충실했어야 했다라는 후회가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I should have been grateful that God made me yours for a while. 후회가 확실히 느껴지는 구조였죠.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I should have been grateful. 나는 감사했어야 했어요. That God made me yours for a while. 신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for a while, 잠시나마 만드셨다는 것에. 네, 잘 해석하고 계셨죠? 네, 어떠세요? 좀 간절함이 느껴지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전곡 감상해 볼게요. Greg Schilling의 Gorilla Grip.

0: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네, 이처럼 활용이 되었어요.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I think I made a mistake. 네, 이런 표현도 아주 좋죠. I think I messed up. 네, 이 표현도 익숙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두 번째, 난 평정을 잃죠. I lose composure. 네, I lose composure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봤어요. I get overwhelmed. 이런 표현도 평정을 잃을 때, 막 마음이 흔들릴 때 I get overwhelmed. 이런 문장도 유용하고 I lose my cool. 이 표현도 아주 유용합니다. I lose my cool. 평정을 잃죠 라는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당신은 내 진심을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오, 뚜렷하게 생각나시죠? You deserve my whole heart. 이 말과도 통하겠죠. You deserve my whole heart. 내 심장 모두, 내 마음 모두를 다 가질 자격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I think that I did a bad thing. 두 번째, 난 평정을 잃죠. I lose composure. I lose composure. I lose composure. 세 번째, 당신은 내 진심을 다 받을 자격이 있어요.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You deserve my heart on the table. 네,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가사 속에 있는 아주 유용한 영어 문장까지 쏙쏙 확인해 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의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운드 브리핑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14회 북코페가 개최됐습니다. 메인 MC는 지석진 씨가 진행을 맡았고요. KBS의 자랑스러운 예능 프로죠. 개그 콘서트 팀을 비롯해서 신봉선, 김신영, 박준영, 박영진, 최성민, 김승진 등등등 대세 코미디언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월 30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니까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또는 부산 놀러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석진, 지혜은 씨로 이루어진 유닛 그룹 충주 지씨의 아쿠아. 이어서 송은이, 김신영, 김영희, 신봉선, 안영미 씨로 이뤄진 그룹이죠. 셀럽5의 셀럽이 되고 싶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 빅뱅의 데뷔 20주년 소식입니다.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신곡 빅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음원 차트 탑100 1위를 기록하면서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20주년 콘서트도 열리고 있는데 빅뱅의 데뷔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노래 들어볼게요. 이번 신곡 빅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0: 난 내 빛이 나는 나를 데운 One last mile 빼지 놓쳐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한 빛이 나는 나를 데운 One last mile 빼지 놓쳐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1: 빅뱅 노래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빅에 이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라스트 댄스였고요.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송병무님께서요. 5시 반에 목욕탕에 오랜만에 갔는데 건물 보수 공사한다고 휴관이네요. 집에 돌아와서 상아 듣고 있어요.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면 공지를 해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 진짜 뭔가 허무하잖아요. 아 저 같으면은 다른 목욕탕이라도 얼른 찾아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우리 병무님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네요. 아이고 지금 말고 또 뭐 이따가 오후나 그럴 때 시간 되실 때 문 연 데 있으면 찾아서 가보시는 건 어떠실지. 저도 요즘에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제 알고리즘에 지금 사우나가 점령했거든요. 제가 조만간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사우나 얘기도 또 후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진짜 그 목욕탕이 너무 좋게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아무튼 병무님 네, 목욕탕은 못 가셨지만 상쾌한 아침과 함께 하시면서 아침 잘 챙겨 드시고요. 일요일 하루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오늘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조카 태린이가 놀러오는 날이다.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조카는 내가 본 생명체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예쁘다. 눈도 똘망똘망, 코도 오똑하니 속눈썹도 무슨 파라솔처럼 엄청 길고 풍성해서 먼지 한 톨도 안 들어갈 것 같다. 어떻게 우리 오빠한테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런 생명체가 태어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안으면 푹 품으로 파고드는 사랑스런 우리 태린이. 덕분에 우리 가족은 매번 태린이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오늘은 기필코 태린이를 독차지해야지. 빨리 와 태린이.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듣고 오셨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이유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우 태린이 얼마나 귀여울지 지금 사연만 봐도 막 상상이 되는데 특히나 뭔가 나와 어떻게든 살짝 핏줄이잖아요. 피가 섞인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더 애착이 가고 귀엽게 느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저는 아직 조카를 보진 않았고 제 사촌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사촌 동생이 있어가지고 조카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조카가 있다면 너무 귀엽고 예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친구들이 이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서 친구들, 자식들 막 사진 보고 가서 구경하고 이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진짜 우리 언니나 아니면 뭐 사촌 동생이나 누군가가 낳은 딸, 아들이면은 가족 중이면 더더더 귀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린이 궁금하네요. 얼마나 귀여울지. 다음부터는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유주님께는 배달의 만원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박재범과 다영이 함께 부른 플러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도로는 여유 있습니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서초 졸음쉼터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에서도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7시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이고요. 밤 9시까지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역시 막힐 걱정은 없겠는데요.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작업 구간들을 살펴집니다.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고요. 두 군데에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오가기 불편하지 않겠고요. 북부간선도로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널 마주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억지로 싸맨 내 감정이 들킬까봐 겁이 나. 사실 행복한 너의 얼굴이 난 가장 힘들어. 항상 널 사랑해주는 그가 참 밉다가도 한없이 부러워지곤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롯이 내 맘 담아서 오래된 이야기 하고파. 너의 손을 잡고서. 샤이니의 방백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샤이니의 방백, 8월 23일 일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권미숙님, 가끔 출근길에 짧게 듣는데 쉬는 날엔 일어나면서부터 들어요. 잠도 깨고 좋아요 하셨네요. 쉬는 날이면 잠이 안 깨고 싶지 않으세요? 푹 주무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우아조를 들으시면서 잠도 깨고 주말에 하루를 시작하시나 봅니다. 상황이 될 때는 반드시 듣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2222님, 텃밭에서 라디오 듣곤 해요. 작은 텃밭도 풍년이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8285님, 행복이란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뜻대로 돼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래요. 과연 나는 행복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요.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하고 이 아침 좋은 말씀 나눠주셨네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윤정희님 신청곡이었어요. 임상아의 뮤지컬. 7931님 사연 만나볼게요. 제 생일에 남편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달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음을 두 번째에도 반복했어요. 두 번째는 좀 더 높게 불러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어쩌죠 이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약간 고음 불가신가? 근데 이렇게 부르는 걸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그 사이에 같이 노래를 부르실 일이 없으셨나? 노래방을 가거나 좀 검증해 보는 시간이 없으셨어요? 1492님,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됐어요. 수리비가 44만 원이래요. 예전에 쓰던 폰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44만 원이요? 어머, 기기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수리비도 이게 만만치 않나 보네요. 와, 44만 원이라니. 그런데 요즘 또 기기값을 생각하면 이 44만 원으로 새 기기를 살 수도 없을 테고. 와, 예전에 쓰던 폰 다시 쓰실만 하네요. 아, 참. 이문숙님, 60대 부부입니다. 피자 가게 운영하느라 아직 휴가를 못 갔어요. 이달 말쯤 제주도 가려는데 제주 어느 쪽으로 가서 푹 쉴까요? 하셨네요. 푹 쉬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이렇게 막 돌아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바닷가가 보이면서 호텔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이 어디죠? 제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제주에 거주하시면서 들으시는 우리 우아조 가족분들 있으시잖아요. 제주 어느 쪽이 그러기에 좋은가요? 푹 쉬면서 즐기기에 좋은 곳 알려주시는 거 기다리면서 같이 노래 들을까요? 신효범이에요. 난 널 사랑해.

요새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 길은 소설가를 꿈꾼다. 하지만 현실적인 약혼자 이네스는 길의 선택을 탐탁지 않아 하는데 아네스가 또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길이 과거를 동경한다는 것. 길은 1920년대 파리야말로 황금시대라며 그 시절을 찬양하기 바쁘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파리의 거리를 홀로 걷던 길은 그토록 동경하던 1920년대 파리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다.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같은 존경하는 소설가와 만나 교류하고 해밍웨이, 피카소의 뮤즈인 아드리아나를 만나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환상적인 파리의 밤을 즐기는 길. 그런데 정작 1920년대 파리를 살아가던 아드리아나는 그 시절의 파리는 별로라며 과거를 찬양한다. 그리고 길과 아드리아나는 또다시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 더 과거로 떠나는데 자신이 동경하던 시절에 도착하자 아드리아나는 길에게 이곳에 남자고 한다. 그러자 길은 반대한다. 무슨 소리예요? 1920년대는 어쩌고요? 난 그때가 너무 좋은데. 그러자 아드리아나는 실망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그건 현재잖아요. 지루해요. 1920년대가 지루하다는 아드리아나의 말에 길은 마침내 깨닫는다. 나도 당신처럼 현재를 벗어나 황금시대로 가고 싶어 했죠. 2010년을 살던 나에겐 1920년대가 황금시대예요. 당신은 그 이전이 황금시대라고 말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여기 머물면 여기가 현재가 돼요. 그럼 또 다른 시대를 동경하겠죠? 상상 속의 황금시대를. 현재란 그런 거예요. 늘 불만스럽죠. 삶이 원래 그런 거니까. 과거에 살았으면 행복했을 거란 건 환상이에요.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작품은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였습니다.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요. 먼저 시드니 베쉐의 색소폰 연주로 Si tu vois ma mère 들으셨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파리의 거리 곳곳을 보여줘요. 아침부터 밤까지 또 맑았다가 비가 오기도 하는 다양한 파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펠탑과 알렉산드르 3세의 다리가 보이는 센강의 전경으로 시작해서 에펠탑 야경으로 끝나요. 이 재즈곡이 흐르는 3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미 여러분은 파리의 여행객이 된 기분이 드실걸요. 이어 들으신 곡은 코널 포크스의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였습니다. 길이 1920년대에 도착해 처음 가게 된 곳은 한 파티장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미국의 작곡가인 콜 포터가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걸 보고는 역사 속 인물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해요. 그때 콜 포터가 부른 곡이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였습니다. 물론 그건 영화상에서고요.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디 앨런 감독과 많은 작품을 함께한 뮤지션 코널 포크스의 목소리죠. 2011년에 개봉한 Midnight in Paris. 시간여행을 하는 남자 길 역의 오웬 윌슨, 1920년대를 살아가는 매력적인 아드리아나 역의 마리온 꼬띠아르, 그 외에 수없이 등장하는 그 시절 실제 예술가들을 연기한 아주 익숙하고 친근한 얼굴의 배우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 과거에 대한 동경과 낭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당장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싶어지는 영화죠. 현재가 불만스럽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도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찬란한 황금 시대일지도 모르잖아요. 우아조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도 황금 같은 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황금 같은 이 순간 이어지는 두 곡은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차상희님, 우리 동네 맛있는 국밥집이 있는데요. 바글바글 끓는 미나리 수육 국밥을 땀 뻘뻘 흘리면서 한뚝배기 하는 게 여름의 즐거움이랍니다. 다 먹고 오는 길엔 시원한 아이스크림 물고 와요. 아, 우리가 국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미나리 수육 국밥은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이름에 미나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는 미나리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아주 향긋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6443님, 나이 들어서 하던 일 접고 앞으로 건강만 신경 쓰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운동을 시도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배우는 건 포기하고 음악 들으면서 공기 좋은 야외를 열심히 걷기로 했답니다. 땀 흠뻑 흘리고 난 후에 상쾌함 참 좋아요. 추천합니다. 하셨네요. 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내가 너무 인내하지 않고 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아조를 들으시면서도 운동하시면 좋겠네요. 컬트의 사랑한다 사랑해, 그리고 김진우의 땡큐 같이 들어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듣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섭니다. 하지만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예상되고요. 청주와 전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여전히 원활합니다. 지금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서 대전 요금소까지 가신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입니다. 역시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인데요. 2시간 40분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방심 운전은 금물인 게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횡성 휴게소 부근이고요.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는 문무대항 1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로 구리 쪽인데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고요. 두 군데에서 녹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쌈!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시작했고요.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들으셨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로 받을게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1: 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8월 23일 오늘이 절기로 처서입니다. 처서는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처서만 되면 공기가 달라져서 처서 매직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재작년, 작년에는 처서 매직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를 맞아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성급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가을 노래 들어볼까요? 마음으로라도 선선함 느껴보시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윤건의 가을에 만나.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처서입니다. 절기마다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처서 이후엔 선선해져서 모기도 얌전해진다는 의미로, 처서가 지나면 모기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가을에 모기가 더 극성맞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올 가을 모기는 좀 얌전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모기 노래 준비했습니다. 콜라의 모기야. 그리고 처서를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을 한다네요. 귀뚜라미와 뭉게구름이 등장하는 가을 풍경이 그려지죠? 그래서 귀뚜라미가 등장하는 노래 준비했어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가슴 깊이 파고드는데 라는 가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백영규의 슬픈 계절에 만나요. 이렇게 두 곡, 콜라의 모기야, 백영규의 슬픈 계절에 만나요 들으면서 처서 기념 우아한 알고리즘

로비 윌리엄스의 수프림, 그리고 셀레나 고메즈 앤 더 씬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들으셨습니다. 백이명님 사연 만나보죠. 이사가야 해서 집 보러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이 안 나타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생활 접고 주택으로 가려고요. 이 집이다 하는 집이 빨리 나타나길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와, 아파트 생활과 주택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마 정말 새로운 생활을 이사 가시면 하시게 되겠네요. 저도 이사를 좀 자주 다닌 편인데, 저는 그 이사하려고 집 보러 다니면서 좀 사는 상상이 있거든요. 제가 왜 평상시에 물건이랑 말도 하고 또 판타지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영화 신과 함께 보면 배우 마동석 씨가 집에 성주신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 집마다 성주신이 있다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 저하고 인연이 있는 성주신이 있을 것이다. 나를 애타게 불러다오. 그럼 나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찾아가마. 이런 마음으로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약간 그 영혼의 귀를 쫑긋한달까요? 그런 마음으로 집을 다니다 보면 희한하게 어머 여기가 내 집인가 봐 라는 생각이 거의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정말 선택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아마 인연이 있는 집을 꼭 만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현님, 일어난 아침 산책길에서 이웃 할머니께 반갑게 인사하니 텃밭에서 가꾼 초록 풋고추를 건네주셨거든요. 당황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산책길에 음료수 건네드리면서 인사하려고요 하셨네요. 오고 가는 정 따뜻하네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시아의 사랑의 인사, 그리고 문종수님 신청곡입니다. 블락비 허.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285님,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하느라 자주 못 봤는데 그 친구가 돌연 이민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고 슬프던지요. 다행히 휴가 때 시간이 나서 친구를 보고 왔어요. 이렇게 반갑고 눈물 나는 재회는 처음이었네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왔어요. 친구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이니 늘 함께라고 생각하자 하셨네요. 참 요즘에 아무리 글로벌 시대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화면으로 직접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고 막 이렇다곤 하지만 아 이렇게 몸이 아무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아쉽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우정 쭉 이어가시길요. 정지형님, 엄마가 40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오셨어요. 경아님 응원이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고 어렵게 집에 모시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감사히 생각해요. 엄마 힘내자 하셨네요. 어머니 회복을 잘 하시길 저도 같이 마음 씻겠습니다. 정승기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어요. 유열의 어느 날 문득. 이어지는 곡은 이정열이에요. 그대 고운 내 사랑.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김성경 님이 간암투병 3년째예요. 힘주세요 하셨네요. 짧은 사연이지만 긴 시간 견뎌오신 길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힘을 달라고 하시는 그 이겨내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힘 보태볼게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 편하게 누리시는 그런 날 함께 하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크투 박다혜의 시작의 아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뚝섬로 자양동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한남역에서 뚝섬길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이 혼잡한데요. 사고 구간이 구분 길이라 더욱더 조심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반포대교를 지나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으니까요. 4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여전히 소통은 원활한데요. 작업 구간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에서 안성 쪽입니다. 이동하면서 긴급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인데요. 서울 쪽 4차로가 작업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흥, 여러분의 야성, 어? 여러분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연애할 때 10번 잘해주다가 한번 잘못하면 오히려 크게 점수가 깎이는 것처럼요. 건강해지는 방법도 비슷해요. 새롭게 몸에 좋은 것을 더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진짜 몸에 안 좋은 습관을 하나 없애버리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시간 들여서 운동하는 것보다 맨날 누워있는 습관 하나만 고쳐도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요. 비싼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 술 좀 덜 마시고 담배 딱 끊으면 훨씬 몸이 가뿐해져요. 좋은 것을 자꾸 더하는 것보다 이제는 나쁜 것을 하나씩 빼가면서 함께 하시죠.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1: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에